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내 마음이 또 아프셨을지 정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9743님, 아들이 가을에 결혼합니다. 꼭 들려주고 싶어요. 신앙 없는 자매와 결혼하는데 아들이 주 안에서 바로 서서 아내를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먼저 바로 서야 교회도 사회도 바르게 선다고 생각하는데 마더와이즈에서 많은 관심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101님,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가정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2535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아들들과 딸과 같이 듣고 계시다고요? 파더와이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또 5226님, 늘 문자 보내주시는 분인데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식탁, 파더와이즈 감사합니다. 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파더와이즈 궁금하시다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파더와이즈 홈페이지와 채널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로 참여해주세요. 오늘은 영상이 있는 보이는 라디오인데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영상 링크와 파더와이즈의 정보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양 한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파더와이즈 가정식탁, 파더와이즈 성경공부를 지원하는 기관,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합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도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예,
1: 제일 젊은 그 형제님 기억나는 분이 결혼하고 그 학기에 오셨어요. 3월 1일에 결혼하고
0: 어쩜 그렇게 지혜로우실까.
1: 3월 중순에 바로 오신 분이 가장 젊은 남편이셨고 네. 지금 현재 가장

0: 연세 드신 분은 78세 은퇴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30대 형제님들 40대, 50대까지 참 많이 오시고 생각보다 갈수록 60대 형제님들도 오셔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 그런 분들은 어떤 은혜를 또 받으시기도 하고 또 기대도 하실까요?
0: 저희가 이제 선물 뽑기도 하고 또 간증문도 나누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젊은 형제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저런 마음이셨구나. 나를 향한 마음이 저런 마음이셨겠구나.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기도 하고 그냥 무턱대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아, 나는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될수 있을까라는 꿈을 가지게 되는 게참큰 은혜였던 것 같고 이제 은퇴하시고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분들은 우리 아들의 마음이 저랬겠구나. 그러면서 한 장로님은 자녀에게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미 다 장성하여 출가하고 독립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녀에게 더 이상 아버지로서 뭘할수 있을까 생각하고 오셨다가 그렇게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 자녀에게 더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나는 아직 아버지구나 이런 도전을 많이 받고 가시는 것 같고 40, 50, 60대 중에 아직까지 자녀를 품고 계시거나 아직까지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은 더욱 더 실제적으로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면서 아내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 그런 기쁨을 나눠주세요. 그럴 때 저희가 참 감사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되게 많은 위로와 그런 치유가 일어나네요. 자, 우리 강태영 집사님. 50일 된 아들. 파더와이즈와 또 연관이 있다고요.
2: 솔직히 아내가 오랫동안 암투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폐경이 됐었고요. 그래서
1: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큰아들이 있으시고요.
2: 둘째는 저희는 솔직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고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선물과 같이 이제 아이가 저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째 애를 키울 때는 너무 오만한 아버지였거든요.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던 남편이었고 아버지이다 보니까 제가 변화될 건 없다라는 생각이 강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혼까지 고민을 하는 상황까지 가정이 좀 무너졌었고요. 어떻게 조금은 회복되는 듯 하지만 다시 무너지고 이런 상황을 반복하던 와중에 이제 아내가 파드와이즈를 신청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드와이즈 1기 때 제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강의 중에 아버지의 역할이 이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라 라는 역할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 역할을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진짜 내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 안 하고 있었다. 이때까지 내 역할까지 감내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땐 아내가 마더와이즈를 한 4년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부단히 노력을 가정 내세웠지만 저는 변화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 아내는 점점 더 힘들었었는데 그 말을 듣고는 아내가 참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1: 진짜 하나님 은혜네요. 아내분이 그거 신청하셨을 때, 아, 나안 간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셔서, 지금 생각하시니까.
2: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가지 않았다고 하면은 저희 가정은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둘째는 없었을 것이고 근데 너무나 감사하죠.
1: 근데 어떻게 가셨어요?
2: 그냥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가보고 뭐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0: 이런 생각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가보고 두번 가보면서, 아, 내가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애를 낳으면 아버지가
1: 맞아요.
0: 되지만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배우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시행착오가 너무 크고 잘못된 방법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선순위 기준으로 질서를 세우면서 넌 아버지로서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바로 서야 된다라는 말씀에 좀 도전을 받고 또 결단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1: 파드와이즈 코리아 팀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버님들의 그런 삶의 변화들 들으면서 마더와이즈 공부하시는 그 어머니들도 되게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정말 변화들을 많이 겪으시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왜 파더와이즈는 없냐라고 아내분이 또 그런 필요를 느끼기도 하시고 옆에 계신 남편분이 우리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아니 파더와이즈는 없냐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또 그런 분들에게 이 기관 설립이 정말 좋은 그런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남성들의 제자 훈련 파더와이즈를 지원하는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이제 파더와이즈 코리아가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앞으로 어떤 바람과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한 번씩 말씀 부탁드려요.
1: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 가정에 질서를 세우는데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고 또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도와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고요. 또 앞으로의 그림과 계획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 늘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늘 부족한 남편이고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 학기 훈련을 할 때마다 더 내가 중심을 바로 잡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이런 반성하는 시간을 갖곤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이 사역을 계속하면서도 늘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겸손하게 제자리를 잘 찾아가는 그런 좋은 남편 또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2: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그 신청하신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더와이즈는 있는데 파더와이즈는 왜 없냐는 그 교회에 이런 요청들이 많았다고 그래서 개설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파더와이즈 코리아가 이제 설립됐으니까 목회자 세미나나 세미나들을 통해서 각 교회의 이 파더와이즈 과정이 많이 개설됐으면은 저는 좋겠고요. 또 뭐 각 교회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또 파더와이즈의 모양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저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바라기는 또 다른 또 교회 스태프분들과도 교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은혜들이 또 나눠지면서 정말 파더와이즈 코리아가 대한민국 특별히 젊은 아버지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기대를 가지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장애한 목사님께서 설립 과정에서 또 많이 애를 쓰시다 보니까 네. 건강하게 네. 이 파더와이즈 코리아 대표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저도 힘 닿는 것 돕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3: 바쁘고 힘든 삶 속에서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망설이는 아버님들이 파더와이즈를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게 되길 좀 바랍니다. 사실 아버님들이 어디 가서 아내한테 미안하다, 내가 아빠 노릇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말들 부끄러움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파더와이즈에서는 이 말들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솔한 고백에 격려와 그리고 위로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파더와이즈입니다. 제가 느꼈던 가정의 회복 그리고 기쁨을 좀 더 많은 아버님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이 파더와이즈가 하나의 그냥 성경 공부? 좋은 성경 공부니까 많은 교회에 정착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많은 교회에 좀 전파가 되어서 실제 그 교회에 있는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남성들을 말씀으로 깨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의 질서대로 가정을 잘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으로 세워나가는데 정말 실제적인 역할이 되면 좋겠다. 이게 또 제 기도 제목입니다.
0: 네. 예. 파더와이즈를 하길 원하시는 뭐 사역자분들이나 리더로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저희 파더와이즈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0: 파더와이즈 코리아라고 치시면 되죠.
1: 예예. 예. 파더와이즈.org.kr이라고

0: 치시면 들어올 수 있고요. 카카오 채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채팅으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교재 구매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의하실 부분이 있을 때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바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서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세워가는 남성들의 제자훈련 파더와이즈 은혜 나눔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파더와이즈 성경공부 지원기관인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이었습니다. 파더와이즈 성경공부나 사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파더와이즈 코리아를 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영문으로 파더와이즈 FATHERWISE를 검색하시면 파더와이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직접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파더와이즈 소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였는데요. 영상 링크를 답장으로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잠언 3장 5절 6절 표준 새번역으로 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사랑 안에서 많이 사랑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극동 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치면서 힘차게 만국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언젠가 그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한 그날을 떠올리면서 4절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각자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승리를 체험하면서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삶에 적용하며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 끝곡으로 함께 올려드리죠.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를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늘 넘어지는 우리 연약한 삶입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를 올려드리기도 부끄러운 우리 삶의 모양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내 힘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에 오늘도 우리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내셔서 주님의 권세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0: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 방송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동행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평생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사모하고 또 이것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 Absolute Surrender, 완전한 순종에서 머레이 목사님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부어지기를 원했고 그때에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 자신을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일 겁니다. 주님의 다스림에 완전한 순종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모하고 또 이 믿음의 삶을 위하여 완전한 순종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장로님께서 쓰신 예수동행 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주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다가 주님을 놓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삶의 자리인 일터로 나아가며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주님, 적은 수면 때문일까요? 좀 많이 피곤합니다. 주님께 투정도 부려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은혜로 채워가게

하시는 주님 은혜의 은혜를 적어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묻고 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주님께 묻고 구하는 일상의 대화를 오늘도 하라시는 주님의 응답으로 받습니다. 저의 삶의 사소한 고백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자가 될지 버림받을 자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믿습니다.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이 복된 삶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셀리더 모임 가운데 각자의 삶의 흔적들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어도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동행의 연습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쉴 만한 자리, 가족이 있는 자리인 가정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두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예수동의 일기를 읽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일들로 인해 피곤하고 또 계획하고 원하던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아 주님 앞에 투정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의 사소한 모든 부분에도 함께 계심을 알고 의식하며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면 그 또한도 감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장로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하루도 장로님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사소한 부분에서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와 같은 예수 동행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조수아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 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 동행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중에 쓰신 어느 목사님의 예수 동행 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뭔가 할 수 있다는 힘이 나는 새벽,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준비를 합니다. 새벽 제단을 섬기고 목양실에 있습니다. 조금은 피곤하지만 습관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참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양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루를 준비하고 한 주를 준비하고 한 달을 준비하고 남은 2026년을 준비하는 시간 게으르지 않고 순종하며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적고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합니다. 매번 반복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고 싶지만 생각만큼 되지 않아 마음이 조급할 때도 있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며 쉬는 시간을 가지고 마당을 쓸고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혼자 점심을 먹고 약 챙겨 먹고 수요 설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차량 운행을 나갑니다. 사랑하는 딸, 공부 더 열심히 하라고 문제집 구매하고 집에 와서 맛있는 저녁을 나눕니다. 이런저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매 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요 기도회를 준비하며 성도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찬송 부르며 말씀 나누며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더욱 찬양한다는 말씀에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수요 기도회가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가 더 넓고 깊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회 모임 이후 장로님과 전우사님께서 차량을 운행해 주십니다. 늘 마음에 감사합니다. 자차로 차량 운행을 하고 섬겨주심에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감사뿐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순종하라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밥 먹고 약 먹고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감기로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데 그러면서도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성실히 임하라고 하는 마음을 받고 연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목양실 자리에 앉아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몸을 치고 우리의 마음을 쳐서 주께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최수종 하이라가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예수 독해 일기를 쓰는데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 동해 일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더불어 예수 동해 일기를 쓸수 있는 6가지 가이드 질문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가이드 질문에 따라 쓰시면 예수 동해 일기를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가이드 질문에 따라 하루를 점검하다 보면 하루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플을 사용해서 예수 동해 일기를 쓰시면 휴대폰으로 항상 어느 곳에 쓰든지 예수동일기를 쓰실 수 있고 또 다른 분의 예수동의 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지인들과 함께 나눔방을 만들어서 함께 예수동의 일기를 공유하며 서로의 삶을 중보할 수 있습니다. 예수동의 일기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동의 일기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일기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동의 일기를 통해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동의 일기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복음성

가 예수 안에 소망 있네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은혜 풍성한 예수동의 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사소한 일상이지만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영지초등학교 6학년 허예린입니다. 저는 5학년 때부터 어린이 합창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긴장했지만 금방 재미를 느껴서 지금은 합창단 오는 시간이 정말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안무하고 합창하는 게 가장 재밌어요.
0: 힘든 점은 없나요?
1: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집이 좀 멀어서 와서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어린이 합창단이 재밌으니까 합창단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합창하고 안무하면 금방 괜찮아져서 괜찮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1: 5학년 때 한 인천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가장 처음 한 나라사랑 축제이기도 했고 준비를 엄청 많이 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떨리긴 했어요. 근데 떨린 것보단 좀 재밌었어요. 드레스 리허설 같은 거를 처음으로 막 하잖아요. 드레스 리허설을 처음으로 쫙 하고 나면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드레스 리허설 막 엄청 급하게 갈아입어요. 급하게 갈아입고 급하게 뛰어나가는 게 엄청 재밌어요.
0: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1: 친구들이랑도 더 친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노래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춤에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래보다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서

0: 회사에서 뭔가 그 리허설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게 됐어요. 뭐 예를 들어 리프팅에서 실패했어요. 리허설 할 때. 그래서 무대에서 하나님 제발 리프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무대를 하니까 성공이 된 거예요.
1: 예린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0: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이다. 소중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고 제가 뭐 노래도 더 잘하게 됐고 그러니까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인 것 같다.
1: 예린이가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을 텐데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0: 엄마 아빠 항상 응원해주시고 경주에서 먼 곳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행복하게 합창단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딸이 될게요.
1: 우리 신입 단원들에게도 인사 한마디 남겨주세요.
0: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처음에는 어색해도 금방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멋진 추억 많이 만들자.
1: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0: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화이팅!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유예지의 독주회가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9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서아름, 첼리스트 정지은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서남호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도찔

로에 위치한 울산 성광교회에서 주일 예배 성가대 지휘자를 초빙합니다. 성악 및 지휘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3-6688번, 지역번호 052-273-6688, 울산 성광교회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9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9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30일 수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복음, 굿뉴스. 이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 굿뉴스, 매력적인 소식으로 들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 굿뉴스, 혹은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영화나 드라마 이런 미디어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가끔 이렇게 묘사하곤 하는데, 철진한 그리고 축 늘어진 올드한 음악들, 그리고 어두운 그 짙은 감색 양복에, 그 제가 오늘 밝은색 입은 거예요. 그래서 2:8 이 가르마를 탄 전형적인 그 설교자의 굳은 얼굴, 네, 마이크 잡고 갑자기 막 소리 지르듯이 막 쏟아내는 설교, 또 눈물 쥐어짜는 것 같이 쭈어쭈어 막 과도한 감정을 제 표출시키는 것 같은 그런 동성기도, 기쁘고 아주 매력적인 소식이 아니라 뭔가 이제 시대에 좀 뒤처진 것 같고 올드한 복음은 듣기만 해도 고리타분하고 또 심지어 독선적이고 자기 주장만 강요하는, 불편하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심판하려 만드는 그런 귀찮은 소식이 된 것 같습니다. 통계에도 드러납니다. 비신자 중에 10명 중에 8명이 복음 전도나 일방적인 신앙 권유에 대해서 불쾌감이나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10명 중 8명이. 자,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고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성도들,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복음, 굿뉴스가 정말로 막 우리 가슴 벅찬 좋은 뉴스, 굿뉴스입니까? 복음이 온 세상을 뒤흔드는 새로운 뉴스, 내 삶을 막 뛰게 하는 그런 뉴스로 다가오십니까? 우리끼리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해져 보자고요. 우리끼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조차도 복음이 낡고 독단적인 종교 공식처럼, 교리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가 잘.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이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가슴 치는 회개와 함께 감격이 막 거대한 파도처럼 내 영혼을 덮쳐야 하고, 이런 걸 너무 잘 알아요.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런 느낌이 들질 않습니다, 도무지. 어제도 한번 특별 집회라든가 뭐 수련회 혹은 뭐 내 마음이 아주 힘들 때, 그때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이렇게 선곡되거나 울려 퍼지거나, 혹은 나에게 꼭 맞는, 내 상황과 맞는 것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잠시 이렇게 감정이 일렁일 뿐, 돌아서면 일상으로 가면 금방 감정이 차갑게 식습니다. 감동도 없고 일상에서 설렘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이 굿뉴스, 복음의 감격이 말라버렸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새생명 전도축제, 뭐 153, 뭐 태신자 작정 전도하자, 이런 광고 이렇게 듣고 막 영상 보고 이러면 막 가슴 뛰는 게 아니라 막 숨이 막혀요. 아니, 아예 관심 바뀌어요. 아예 관심 막. 때론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우연히 이렇게 찬스가 찾아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공고하고 이럴 때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때도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런 감격도 없고 말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 입을 떼더라도 뭐 기쁜 마음으로 막 자랑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종교적인 부채의식을 덜어내는 것 같이 몇 마디 웅얼거리다가 그냥 끝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한 10% 20%는 제가 이렇게 하는 진단에 공감이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지금 내 삶에 굿뉴스로 막 역동하고 역사하는 분들도 분명히 이 중에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는 제 진단이 아 맞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실 듯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뭐가? 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복음이 역사를 두 동강 내서 AD와 BC로 나눠버렸던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몸이 건조하고 지우한 종교 교리처럼 되어버렸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너무 축소하고 단순화했다. 복음을 너무 축소하고 단순화해왔습니다. 마치 영화 보면 2시간 영화를 축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공이 결국 악당을 물리쳤어. 거기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너무 축소한 겁니다. 단순화하고. 오늘 여러분 읽은 마가복음이 네 권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그 시작이 어떠냐면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다. 굿뉴스의 시작이다.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포문을 엽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자 대상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복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열어 선포하여 내신 그 소식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사역을 이제 진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포문을 딱 열면서 던진 첫 단어 역시 뭐였냐면 그게 오늘 본문인데 역시 복음이었습니다. 14절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뭘 전파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셨다. 이 복음 헬라어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당시 헬라 로마 세계에서 유앙겔리온 뭐 아무 때나 쓰는 일상에 쓰는 쉽게 쓰는 언어가 일상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는 로마 황제가 등극을 했을 때 혹은 전쟁터에서 국가의 존망이 달린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서 평화가 마침내 찾아왔을 때 전령이 성벽 위로 쫙 뛰어 올라가서 백성들 향해 목이 터져라 외치던 국가적인 승전보였습니다. 백성들이여! 폭군이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했습니다. 새로운 왕이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혹은 백성들이여 적군이 괴멸당했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 새로운 통치가 열렸음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복음입니다. 굿뉴스. 여러분 교육계 역사 속에서 언제부터인가 복음은 개인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심리치료제 혹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챙겨두는 사후의 생명보험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전도훈련을 하면 공식이 있습니다. 1번은 이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2번은 죄인에게 지옥에 갑니다. 혹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3번은 근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4번은 이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입으로 따라 영접기도 합시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 교리. 진리의 뼈대입니다. 이거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하죠. 노방전도 거점전도 할 때 당연히 이런 걸로 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것만. 이 뼈대만 앙상한 해골로 계속 이것만 해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이거에 감격할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살이 붙고 피가 돌고 이래야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영화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쳤다 이 한 줄만으로는 안 된다고 거기 여러 가지가 섞여서 완성된 이야기가 관계 전도에서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영혼의 사후 티켓 정도로 한정짓는 순간 복음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버립니다. 어떤 젊은이가 험난하고 막 이런 정글, 위험한 정글을 매일 탐험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그 젊은이 일상입니다. 독사와 맹수가 우글거리고 발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고 매일 먹을 것 먹어야 되니까 식수도 구해야

0: 되고 음식, 짐승도 잡아야 되고 생존을 위해 피말리는 싸움을 벌여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의 현실입니다. 정글에서의 삶. 근데 누군가 어느 날 그 청년에 다가와서 멋진 종이 한 장을 내밀며 말합니다. 야, 당신 정말 축하합니다.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전쟁 이 정글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자네가 이 정글에서 살다 언젠가 죽게 되면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 같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이게 그 표입니다. 1등 표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 표를 받아들었어요, 청년이. 보관했어요, 그걸 믿으면서. 고맙겠죠. 근데 정작 당장 눈앞에 맹수가 튀어나오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가는 정글의 현실 속에서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 표가, 그 보증이. 바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너무 좋은 거죠. 맞아요. 그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믿음이에요. 아주 중요한 믿음. 근데 당장 오늘 돈 문제 때문에 막 피가 마르고 자식 문제 때문에 막 억장이 막 무너지고 일터에서 생존 경쟁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이 거친 정글 같은 삶의 정글에서 이 천국 가면 천국 간다 이 복음, 이게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 믿긴 하는데 마치 무기력한 관념처럼 저 속에 두어둔 티켓처럼 되어버린 건 아닌지. 우리가 복음을 너무 단순화하고 축소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감격을 잃어버렸고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웃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없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로 전파했던 복음의 본래 모습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손에 쥐어주시려고 했던 그 진짜 복음, 온전한 복음은 과연 뭐였을까요? 과연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가. 두 번째요. 이 두 번째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 복음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앞으로 복음하면 늘 하나님 나라 복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진짜 복음의 알맹이를 한번 들여다보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0: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굿뉴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면 믿으면 천국 간다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거예요.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어떻게 했다고요? 왔다요.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굿뉴스 복음은 죽어서 가는 저기 어디 하늘 꼭대기에 있는 공간, 천국 장소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모든 어그러지고 뻐그러진 것을 바로잡으시는 창조주의 주권,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비극과 고통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 반역했을 때 시작됐습니다. 인간의 고통이.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 노릇하려다 보니까 끝없는 욕심과 죄책감에 때로는 시달리고 남을 짓밟는 경쟁과 억압이 생겨났고 창조세계 전체가 깨어지고 죽음의 공포 아래 짓눌리게 된 겁니다. 짓눌리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살았으면 행복했을 텐데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살다 보니까 힘들고 삶이 고달픕니다. 자신도 못 돌보고 이웃은 이겨야 되는 대상이 되어버렸고 자연도 파괴와 착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깨진 세상, 부서진 세상, 이게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부서진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사망의 결박을 끊어내셨고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막혔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쏟아져 들어오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자, 이게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어떠십니까? 마음이 확 와닿으십니까? 아유, 목사님, 전 안 와닿는데요? 오히려 내 그 평범하고 고단한 월요일 삶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한 AI 기술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 뭐 AI다, 인공지능이다 뭐 이야기할 때 대부분 다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우리 모두가 다 여겼습니다. 아, SF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거지. 뭐 IT 전문가나 저기 실리콘밸리 대기업 이런 데 이야기지. 나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난 지금도 모르겠는데 여기 이 중에. 내 나이 벌써 60, 70인데 나랑 상관없어. 난 컴퓨터도 할 줄 모르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미 거대한 기술의 통치 원리가 내 손안의 핸드폰과 운전대와 내 일상의 깊숙한 삶 속에 들어와서 삶의 방식을 통째로 바꿔놓고 있는 중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물 받아서 손빨래, 이불빨래 이렇게 손으로 해라 여기 하실 분. 근데 옛날에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하라면 못합니다. 심리, 이심리 옛날에 다 걸어다니지 않았냐 강호진. 옛날에 시골일 때 지금 걸어가라면 가실 분. 차 없이 걸어가라면 안 가고 말죠. 여름에 에어컨 없으면, 옛날에는 방어진 시원해서 에어컨 없이 살았는데 지금 에어컨 없이 손 들면 제가 떼어가 드릴게요. 그 에어컨 끔찍하죠.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도 완벽하게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저 먼 우주 남의 뭐 SF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오늘 내 삶의 일상 한복판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삶의 새로운 통치, 삶의 방식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 원리는 뭡니까? 바로 조건과 성과입니다. 네 쓸모를 네가 스스로 증명해야 인정받는 거야. 너는 내가 남보다 더 벌고 더 높이 올라가야 대접받는 거야. 내 힘으로 버티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야. 경쟁에서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야. 이 세상의 냉정한 통치 원리 아래 살다 보니까 우리가 늘 숨이 차고 불안하고 가정과 일터에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다툽니다. 피로사회라고 그러죠? 불안지수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뭡니까? 작동 원리는? 바로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 용서와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전부 다 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찾아보시면 다 그 핵심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 보여주신 그 통치 원리 뭡니까? 사랑과 은혜, 용서와 긍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복음, 유앙겔리온,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뒤바뀌었습니까? 걸핏하면 막 화내면서 불내라서 쓸어버립시다. 오죽하면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이렇게 불렸던 요한이 평생 사랑을 외치는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스스로를 막 직면하고 나댔던 그 베드로가, 그러다가 배신의 늪에 빠졌던 베드로가 주님의 용서와 다스림을 받자, 은혜의 다스림을 받자 초대교회의 기둥이 됐습니다. 살기 등등했던 핍박자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자 차가운 감옥 속에서도 한숨과 원망 대신에 기쁨과 찬송을 쏟아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비단 성경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유앙겔리온이 그들만의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오늘 우리의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AI 기능이 들어와 내 삶을 편리하게 바꾸듯, 근데 인식도 못하고 사용하죠 우리가. 그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사랑의 원리가 내 삶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내 일상은 완전히 다른 삶, 다른 세상이 됩니다. 내 내면의 감정이 통치가 임하면, 우리 새벽에 봤죠, 특세 때 남들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열등감에 시달리던 내가 하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 버리실 만큼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난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그 조건 없는 사랑의 통치 아래서 비로소 참된 자존감과 깊은 안식을 누립니다. 내 가정과 관계 이 통치가 임하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따지며 정죄하던 내가 하나님께 값없이 용서받은 은혜의 원리로 배우자와 자녀를 품어주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눈이 생깁니다. 자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숨막히는 집착을 내려놓고 메말랐던 가정이 샬롬의 쉼터로 바뀝니다. 내 일터와 생업에 이 통치가 스며들어서 완전히 임하기 시작하면 내가 다 쥐고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다 부하 직원들 다 컨트롤해야 되고 내가 모든 거 다 해야 되는데, 따지며 감시하며 밤마다 잠 못 이루던 피마르게 불안했던 그 불안감을 내려놓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0: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손길에 나의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 사람을 믿게 되는, 편한 얼굴로 대하게 되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유앙겔리온은 천국에 갈 때 꺼내드는 그런 티켓이 아닙니다. 낡은 내 지친 일상, 부서진 마음, 필요한 삶의 정글의 항복판을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통치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이 바로 이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우리 강단에 그래서 붙여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디예요? 지금 여기에 임했기에 그 복음으로 인해 누리는 삶의 변화와 회복,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됐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매달 외치는 건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고 전수해야 한다. 누리고 전수해야 합니다. 먼저 누리고 그 다음에 전하는 거. 여러분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우리의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가 해야 할, 예수님이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첫 번째는 회개고 두 번째 믿음입니다. 회개,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아우 지난주에 내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거 하나님 앞에 좀 그러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눈물 조금 찔끔 흘리는 그런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있던 내가 이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참된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삶의 방향전환을 합니다. 인생 주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 믿음은 그 주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다스림에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다짐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회개와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겠습니까? 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짐하는 차원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내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한다. 내가 먼저 내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요. 내가 먼저. 이 새 생명 축제의 생명이 내가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요? 내게 먼저. 내가 먼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진짜 예수님이 맞습니까?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부르는데 예배당 나가는 순간부터 내 가정, 내 일터, 내 자녀의 주인 여전히 내가 아닙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 하고 안달하고 뭐 하나 안 풀리면 막 미칠 것 같고 분노가 막 차오르고 내 자녀를 내 불안과 내 욕망으로 막 조정하려고 그러고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 이웃들과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 샬롬이 깃들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하면 신혼 초에 많이 좀 다투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데 맞죠? 많이 다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맞잖아요. 결국 주도권 다툼입니다. 그걸 평생 하는 부부도 있어요. 그럼 평생 싸우는 거죠. 그냥 평생. 근데 어느 순간 안 싸워요.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내려놓은 거예요. 어느 순간. 남편이 아 이건 아니구나 하고 내려놓는 부분이 있고, 아내도 아 남편이 이건 진짜 싫어하는구나 내려놓는 부분이 있고, 서로 내려놓다 보면 이게 안 싸우는 겁니다. 우리 편해지죠. 주도권을 내려놓으면 편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내 손에 꽉 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안 내려놔요. 안 내려놔요. 주님이 그거 붙잡으시면 내 인생 편해지는데, 내 가정도 일터도 미래도 내 일터도 주님의 선한 다스림 앞에 있으면 편해지는데 그걸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평안과 자유가 내 영혼에 가득 차기 시작됩니다.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부활의 생명력을 내가 먼저 맛보고 배불러야 합니다. 내가 먼저. 두 번째는요, 내가 맛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맛본 하나님의 나라를
1: 가장 사랑하는 이웃에게 전수해야 한다.
0: 아멘. 여러분, 내가 유앙겔리온 그 통치를 진짜로 누리기 시작하면 은혜와 사랑이 서서히 스며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통치 원리, 삶의 원리가 되기 시작하면 전도는 결코 부담스러운 종교적인 과제나 뭐 억지로 세일즈하듯이 이게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뭐 논쟁에서

굴복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맛본 그 통치의 그 달콤함, 그 생명의 풍성함, 쉼의 자리로 친구 손 잡고 같이 영적 여정의 안내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겉으로 화려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영혼이 스스로 왕로를 그 자리에 지키느냐고 숨이 턱까지 차오른 불쌍한 영혼들이 천지입니다. 끝없이 비교하고 실패의 공포 앞에,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갈증 앞에 하루하루 지쳐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 우리 교회의 행사 포스터나 뭐 종교적인 잔소리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내 안에 있는 그 유앙겔리온, 그것을 정직하고 따뜻하게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나도 그랬다, 친구야.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줄 알고 아등바등 살았다. 그러다 보니 늘 불안하고 숨 막혔다. 근데 내 인생 주님,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고 은혜, 사랑, 그 다스림을 받기 시작했더니 내 안에 쉼이 있더라, 평안이 있더라. 내가 맛본 이 생명을 너도 맛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려면 그 사람이 진짜 그걸 누려야죠. 맛봤어야지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돈 많고 똑똑하고 유명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4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천형이죠, 나병. 같이 모여서도 안 살고 떨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성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됐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 때문에. 한참 성을 포로로 잡고 포위하고 있으니까 음식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음식물이. 그래서 극심한 기근에 닥칩니다. 굶주릴 대로 굶주려서 물가가 그냥 확 치솟고 돈이 뭐 다발로 갖다 줘도 음식을 못 사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격리되어 있던 나병 환자들의 상황은 더 끔찍했겠죠. 이런 결심을 해. 야, 우리 여기서 이러다 굶어주구나. 저기 포로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그 아람 군대 적진에 가서 맞아주구나. 어차피 죽는 거 마찬가지다. 아람 진영에 맞기 직전에, 맞아 죽기 직전에 뭐라도 좀 먹을 거 주겠지. 걸어 들어갑니다, 그 진영으로. 가보니 기적이 일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겁줘서 도망치게 하셨고 그곳에 다 버려두고 간 겁니다. 산더미 같은 음식, 금은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먼저 뭐 하겠습니까? 자신들부터 채우는 거죠.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배를 채우고 나니까, 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절 보시면 열왕기하 7장 9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누가 명령했습니까? 여러분, 가서 하라고? 누가 강요했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배불리 먹고 누리니까 성 안에서 굶어 죽고 죽어가는 가족과 이웃들이 생각나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새 생명 축제 선포식하고 노방 전도를 합니다. 다음 주 태신다 작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우고 이러려는 무슨 행사, 종교적 행사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메말라버린 우리 자신의 영혼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맛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맛본 이 생명의 양식을, 내가 누린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 기근으로 쓰러져가고 있는 내 가족과 이웃에게 말하는 겁니다. 전수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 생명 축제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풍성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작정하지 않습니까? 써놓으세요. 마음에 품었던 사람들, 작년에 썼던 사람 또 괜찮습니다. 써놓으십시오. 써놓고 이 말할 용기가, 난 이게 못 누리는 것 같다, 내 스스로가. 그럼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써만 넣고 기도만 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무슨 기도하시면 되냐면, 하나님 내가 먼저 맛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맛보게 해주십시오.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맛보고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풍성하게 그 통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내가 정말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새 생명 축제 기간 동안 진짜 유앙겔리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그리고 그 생명을 말해서 많은 영혼이, 내가 품었던 그 영혼이 언젠가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셔서 내 안에 충만하고,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충만하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0: 안에서 새 시대를 확 열어젖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시대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풍성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방어진 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번, 방어진 제일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이른 아침이면 바람결이 제법 서늘하죠. 옷깃을 여미기도 하는데요. 불과 한 달 전 이맘때와는 사뭇 다른 날씨입니다. 과일이며 곡식들은 살찐 햇볕과 풍성한 바람을 받으며 주님이 베푸시는 보양식으로 제 몸을 부풀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익어가기를 원합니다. 흩어졌던 생각들을 모으고 천방지축 분주한 발걸음을 멈춰야겠죠. 지난 여름은 참 소란했습니다. 너무 무덥고 사뭇 위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험한 계절을 건넜기에 오늘 이래도 청량하기만 한 바람을 안 씁니다. 참 뿌듯하고 행복하네요. 강찬의 노래 듣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계시죠. 더 잘 달릴 수 있기를 바라며 배우고 또 잘하기에 힘씁니다. 성장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영혼은 자라지 못하고 육적인 것들만 키워간다면 말썽꾸러기 촉법소년과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자라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그래서 자기 자랑 대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성숙한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나 나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오늘들에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3289님 오늘 첫 사연이에요. 심전구 목사님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신청곡은 더 워십 에이플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신청합니다. 네, 3289님. 아, 제가 자꾸 웃으려고 그래요. 아, 그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 기쁨이요 평안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 뜻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자꾸 웃음이 난 이유는요. 아, 이 사연의 그 문체 자체가 저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네, 심정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글쎄요, 이게 뭐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좀 여러 교회 이렇게 다녀보면요. 주일 성수란 말이 언제부턴가 좀 사라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과거에는 사실 주일 성수라는 말을 거의 매주 듣다시피 했거든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이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성도의 행할 바라는 이야기를 거의 뭐 자주 들었어요, 정말로. 근데 요즘 어떻게 된 일인지 주일 성수라는 말, 어떻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자꾸 자주 그렇게 듣게 되십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내일 주일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즐겁기도 하고 참 귀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신청곡을 이제 주셨는데 더 워십 에이블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뭐 에이블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죠. 근데 이 에이블이요,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에이블이 장애를 나타내는 용어로도 많이 쓰여요. 네. 과거에는 이제 장애인이다 이러면 어떤 일을 무조건 할 수 없는 사람,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네,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에이블에는 그거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점차 네, 이런 호칭으로 우리 장애인들을 부르는 추세인데, 여러 가지가 참 이 짧은 사연에서 생각할 게 많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절 한절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붙여주셨는데 미소가 절로 났습니다. 신청곡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인데, 예, 우리가 주와 같이 길 갈 때 웃을 수 있는 거죠. 평안할 수 있는 거죠. 3289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더 워십 에이블 찬양으로 듣습니다.

더 워시베이블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네, 함께 들으셨고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이번 사연은 9507님 사연이에요. 가을의 향기가 솔솔 풍기네요. 거리 곳곳에 낙엽이 떨어지네요. 목사님 찬양 신청합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들려주세요. 9507님. 아니, 앞서의 그 사연과 어쩜 이렇게 닮아있나요? 짧은 문장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사연. 아, 그래요. 이렇게 계절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네, 그만큼 사실 여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연구하고 심리를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여유가 없고 그냥 각박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계절이 바뀌는 걸 미처 느끼지 못한답니다. 네, 이렇게 가을에 향기가 솔솔 풍기네요. 초가을부터 가을을 느끼고 있다면, 네, 그만큼 열려있는 마음이고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아는 인생을 살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연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거리도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뭐 낙엽이 떨어졌는지, 누가 거기서 청소를 하는지, 그냥 내 앞길만 그냥 가기 급급하다면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것들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새삼스럽게 너무 이 사연이 마음에 많이 와닿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네, 마음을 또 이렇게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네, 이런 찬양을 또 신청했는데, 앞서서 우리가 참 주일 성수에 대한 말들 요새 자주 듣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제가 했는데, 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도 제가 하나님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저는 교회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게 야 벌써 한 40년 가깝네요 이제. 그런데 그 청년 시절에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이 찬이 얼마나 가슴에 깊이 은혜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기타 둘러매고 이 찬양을 하면 항상 마음이 벅차오르고 뜨거워졌었어요. 그때 생각하면서, 네,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띄워드릴게요. 9507님 신청곡 함께 듣죠.

0: 네, 9507님 신청곡이었어요. 오조의 나의 마음이 조수아님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우리 소유권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리죠.
1: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와 돌봄을 주제로 한 2026년 누림 컨퍼런스가 오는 9월 30일 열립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주거와 돌봄 모델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전국의 다양한 주거 돌봄 사례가 소개되고 현장 관계자들이 모여 앞으로의 지원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단순히 사는 장소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더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장애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온 개인과 단체를 찾는 2026 장애인 먼저 실천상 후보자 접수도 진행됩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 운동본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의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이상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온 사람과 기관의 활동을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현장에서 꾸준히 이어져온 실천을 찾아내고 좋은 사례를 사회와 나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더 널리 알려져 장애에 대한 이해

0: 해와 공감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 저는 오다인이었습니다.
1: "가을은 살갑습니다. 아늑하죠. 평안한 전경을 스스로 빚어내는 가을 풍경. 끝없이 펼쳐진 파란 하늘과 해맑은 햇살이 연신 평화의 노래를 읊조리는 듯합니다. 또 뽀송한 흰 구름은 마치 자유로운 영혼의 화가인 양 그리고 또 그립니다. 참 상쾌하고 감사한 주말이네요." 지선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고슴도치는 온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 곁에도 때로는 인간 고슴도치들이 있는데요. 말과 행동이 날카로워서 다가갔다가는 상처받을까 좀 망설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가시도친 그 모습 안에도 이해받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은 여린 마음이 숨어있을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좀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먼저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판단보다는 이해를, 거리두기보다는 따뜻한 손길을 먼저 건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 너머의 마음까지 품어주는 시간, 이하나의 쉼표 하나 문을 엽니다.

이하나의 심표하나 오늘 첫 곡으로 김명식 송정미의 사랑의 지경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좋은 모습만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의 가식까지도 품어주는 일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마음을 이렇게 내어주었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또 선한 뜻으로 시작한 일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는 나를 먼저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또 외면하기보다 먼저 손 내밀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먼저 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정성실 앨범 중에 주님의 마음을, 또 안성진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또 파워워십의 주님의 마음으로 춤추리, 세 곡 함께 듣고 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김다위 목사님의 책 섭리하심에 담긴 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았고 주님께로 가기 위해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실패자인가? 오히려 믿음이 연약하여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안전한 배 안에만 앉아있던 나머지 제자들이 실패자가 아닐까? 주님께서 생명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누군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가 문에 끼었다. 그렇다면 그는 실패자인가? 아니면 문이 좁다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실패자인가? 후자가 아닌가? 전자와 같은 실패는 건강한 실패요. 살리는 실패다. 하나님은 주님 뜻대로 살려다가 넘어진 자들을 실패자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아직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성공이 실패일 수 있고 실패가 성공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실패인지, 누가 승리자이고 실패자인지는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의 실패는 위대한 실패였다. 생명의 길을 걷는 실패였기 때문이다. 그가 실패했고 좌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패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나무엔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조수아의 나는 믿음으로, 또 예수전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세 곡이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넘어지지 않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앞서 나눈 글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내디디다가 넘어진 것이라면 그 실패는 끝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졌지만 주님을 향해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고, 또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당장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모두 성공인 것도 아니고요. 또 지금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실패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 걷고 있는가,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누구의 손을 붙드는가 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오늘의 실패까지도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향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원웨이 싱어즈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손재석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그리고 위러브의 끝없는 사랑 주님은 신실하고, 세 곡 함께 듣고 오죠.

심으신 사랑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while in the country of Moab. Ruth chapter 1 verse 1.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룻기 1장 1절 말씀.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우십. I'm Changsu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저도 이번 주 손님도 만나고 행사도 있고 바쁘게 보냈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 명절이에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향 가는 교통편이나 선물, 그리고 가족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설레이시죠.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차근차근 빠짐없이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차편으로 귀성, 귀경을 하신다면 꼭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극동방송이 올해 70주년을 맞아서 각종 행사를 벌이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특히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홈커밍 대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게임, 역사 체험, 푸드코트 등 다양한 행사가 하루 종일 열리게 되니까 많이들 오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는 말씀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70주년 홈커밍 대회,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당연히 그날 주인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즐기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많이 배우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분들도 많이 모시고 오세요. 운동장이니까 그냥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Terry McColeman의 찬양입니다. Holy, Holy, Holy. 우리말 제목은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thing by leaving Bethlehem, and had returned with only herself and her daughter-in-law. Amen. 자, 그럼 여기서 찬양하는 곡 더 들으시고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의 찬양입니다. Thy Word.

에이맨.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룻기를 오늘 새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룻기 소개부터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The Book of Ruth is a beautiful story.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긴 책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The events in it. It는 룻기가 되겠고 이 룻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happened over 3,000 years ago. 3,000년이 넘게 지난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이 사건들이 3,000년 전 이상 된 사건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Because it is about ordinary people.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다 보통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This story can help us today.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This story is about an ordinary family. 그래서 이 이야기는 참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Whose members, 가족 구성원들을 보면 suffered many losses. 많은 상실감을 경험한 참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But God went on looking after them.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살펴주고 위로해 주시고 하셨다는 것이죠. Then he gave them. 여기서는 he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new gifts, 새로운 선물을 주셨는데 to make them glad,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We do not know who wrote Ruth. 글쎄요, 이 룻기를 누가 썼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Perhaps it was a familiar story that a scribe wrote down after King David's birth. 글쎄, 이런 설이 있어요.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어떤 한 글 쓰는 사람이 이 참 익숙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In chapters 4 verses 18 through 22, 룻기가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there's a list of people,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목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Who were born into Ruth's family. 룻의 가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목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This includes King David. 다윗 왕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He was a very great king.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An ancestor of

Jesus. 다윗 왕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은 바로 다윗 왕의 혈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During the time of the judges, 사사 시대 동안에 an Israelite family moved from Bethlehem to the foreign country of Moab because of a famine. 이스라엘의 한 가족이 이주를 했는데요. 베들레헴에서부터. 베들레헴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요단강의 왼편에 있습니다. To the foreign country of Moab. 모압이라고 하는 외국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이 모압은요, 지금의 요르단 땅에 있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의 수도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오른쪽에 다 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땅에 이 세 나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은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던 것입니다. 왜 이사를 가야만 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Because of a famine. 여기에 기근이 들었어요. The boys grew up. 이 가족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성장을 했습니다. Married Moabite women.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Then the boys and their father died. 그러고 나서 이 두 아들과 아버지가 죽습니다. Naomi. 여기서 나오미가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등장을 하죠. The mother of the family. 이 가족의 어머니였습니다. 두 아들의 어머니였어요. Decided to return to Bethlehem because she had heard that the famine was over.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돌아가겠노라고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왜냐하면 because she had heard 들었어요. 여기서 she가 나오미입니다. That the famine was over. 기근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Both of Naomi's daughter-in-laws offered to come with her. 아들이 둘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했다고 그랬어요. 모압 여인들이에요. 이 두 모압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따라가겠다고 데리고 가달라고 그랬습니다. But Naomi told them to stay in Moab. 여기서 나오미가 시어머니인데 them은 두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들한테 to stay in Moab. 너희들은 모압에서 그냥 있어라, 살아라. And find new husbands. 그리고 니네 신랑들도 죽었으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야지. 이렇게 하십니다. Orpah, 이 며느리 중에 하나예요. Did as Naomi suggested. Naomi,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Orpah는 모압 땅에 남았습니다. But Ruth, 하지만 루스는 insisted on moving home with Naomi.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가겠노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And adopting her people and her God.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서 적응하고 하나님도 믿고 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Naomi and Ruth returned to Bethlehem together. 그래서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And lived together. 그리고 함께 살았어요. When Naomi returned,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she changed her name. 자기 이름을 바꿨습니다. To Mara. 마라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she had lost everything by leaving Bethlehem. 참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남으로써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라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And had returned with only herself and her daughter-in-law. 그리고 돌아왔는데 자기하고 며느리하고만 돌아왔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누구랑 떠났어요? 남편과 두 아들들을 데리고 떠났었죠. 기근을 피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우리 Praying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가이 펜라드의 찬양입니다. Amazing Grace. 우리말 제목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Judges. 우리 사사기 책을 참 공부했는데 이렇게 마감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And start the book of Ruth today. 그리고 오늘 룻기를 시작했습니다. Thank you for letting us see.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That you cared enough about the actions of women to include them in the Holy Scriptures. 이 여인들의 행위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우리 성경에 이렇게 담아서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showing us how you take care of your people.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살펴 주시는지를. Thank you for giving Ruth to Naomi. 룻을 나오미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So that she still had some family left to bring back to Bethlehem. 그래서 참 가족이 된 룻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is beautiful story of your providence.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Please help us to learn to honor our elders. 우리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The way that Ruth honored Naomi. 루스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한 것처럼. Thank you for blessing us with elders to honor. 또한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이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룻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름인데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름을 지난 시간에 연습을 했었죠. 오늘은 그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말론과 기련이에요. 그럼 먼저 말론을 영어로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메일란. 한 번 더요. 메일란. 말론을 메일란 이렇게 발음하시고 기련은 킬리안, 킬리안, 메일란, 킬리안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Next week we will continue the story of Ruth. 네, 다음 주에도 루스의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고 저는 다음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Happy 추석, everybody.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미래로 교회 반흥업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로 교회 반흥업 목사입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인생이 빨리 소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는 저마다 다르지만 언젠가는 끝날 유한한 인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종착역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빠른 인생이 다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죽음은 과연 모든 게 끝나는 것일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젠가 절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절에는 길에서도 잘 보이게 현판 두 개를 큰 문 좌우에 걸어놨습니다. 유심히 보니까 왼쪽 현판에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오른쪽 현판에는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른 대답을 줄리는 만무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다 보니까 정말 궁극적인 중요한 문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유한한 인생을 다 마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인생을 다 살고 육체를 벗는 죽음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죽은 뒤의 경험을 말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확신 없이 말을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닐까요? 라고 말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기독교 신문이 아닌 모 일간지에 글이 실린 걸 보았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진 지식을 다 합해도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의 6%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의술과 IT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은 94%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큰소리 칠 때가 많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 뒤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잉태되어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는 아이가 나가면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의 육체의 옷을 벗게 되면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은 다 이루었다란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원어로 보면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건 경제용으로서 빚을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내 빚을 다 갚아주었다는 게 믿어지면 나는 그 빚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식당으로 가면 됩니다. 몸이 아프면 약국이나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죠. 지식을 배우고 싶으면 학교로 가면 되겠죠.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교회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죄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그분이 죄인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수술 전에

0: 병원에 가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던 중에 혹시 보험은 있는지를 제가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그분 대답이 당뇨가 있어서 실비보험은 들 수 없었지만 상해보험이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혹시 생길 사고에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은 혹시 생길 사고가 아니라 꼭 일어날 확실한 사고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보험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보험, 그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유일한 대책입니다. 당신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험에 드십시오. 보험료도 무료입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가입하십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에서 모두 만나는 인생 최고의 성공과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는 각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합니다.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의 미래는 왜 걱정하지 않으시나요? 이 시간 예수님 보험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남산초등학교 6학년 엄지원입니다. 옥동중앙교회 최재형 목사님의 추천을 해주셔서 올해 3월부터 시작했어요.
0: 아직 4개월 차면 좀 힘든 점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1: 어려운 안무 할 때나 연습량이 많을 때 좀 힘들어요. 많이 할 땐 6시간 정도 있어서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극복하는 것 같아요.
0: 엄마의 기도로 이겨내는군요. 지금까지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대구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처음 와서 처음 한 무대이기도 하고 부채춤을 처음 해봐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포인트 안무나 그런 거 하고 싶을 때 기도를 했는데 소고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
0: 지원이의 꿈이 무용가라면서요. 그렇다면 어린이 합창단이 우리 지원이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겠어요. 우리 지원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꿈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무용가나 여러 시각 디자이너 등 예체능 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린이 합창단 나에게 날개이다. 왜냐하면 내 꿈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0: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있다면요? 자랑 하나 해주세요.
1: 찬양과 안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챙겨주면서 배려심도 기르는 좋은 곳 같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서.
0: 우리 지원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데려다 주시고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원이가 항상 힘낼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 단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1: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정말 환영해.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도 있지만 금방 즐거워질 거야. 합창단 생활 화이팅!
0: 꿈 많고 재능 많은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유예지의 독주회가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9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서아름,

첼리스트 정지은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서남호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성광교회에서 주일 예배 성가대 지휘자를 초빙합니다. 성악 및 지휘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3-6688번, 지역번호 052-273-6688, 울산 성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9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9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30일 수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

0: 및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개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의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울산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요사이에 집에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죠.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게 강아지를 많이 키웁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강아지가 주인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집 안에 있는데 대문 밖에서 주인의 발소리가 들리면 이미 알고 이게 좀 기다린다 그래요. 어떤 강아지는 아파트에 이렇게 높이가 있는데 아파트 저 입구에 주인의 차가 들어오면 그 차 소리를 기억하고 벌써 이미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이 개가 만일에 요 사이는 걸은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다 묶어서 마당에 길렀거든요. 이 목사리를 해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놓으면 주인이 오면 좋아서 펄쩍펄쩍 뛰지만 그 자리를 맴돌 뿐이지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만일 이 개가 잠이 들어 있다면, 잠이 들어 있으면 사슬에 매어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사슬에 매어 있는 것 아무런 불편 느끼지 못합니다. 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매어 있는지 뭐 사슬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자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유인인가? 자유인인가? 신앙인으로서 나는 또 자유로운 사람인가? 자유한 존재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유가 꼭 필요하고 우리는 자유인이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정말 자유로운 존재 맞는가? 자유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살펴보시는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자유인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인간됨은 그가 누리는 자유에 있습니다. 그가 누리는 자유의 한계, 자유의 영역, 그 자유의 성격, 그 의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됨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이라는 것도 자유에 기준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유용하게 쓰는 것이 재물이죠. 뭐 재물만큼 유용한 게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굉장히 훨씬 더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자유합니까? 재물이 많아서 자유한 사람도 있지만 재물이 많아서 부자유해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분은 또 나는 뭐 돈은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뭐 그런 거지 명예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만일 그 명예 때문에 내 삶이 속박당하고 있다라면 그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누리는 자유만큼 행복한 존재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자유를 얘기하면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사회적 자유, 문화적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정말 자유할지 못할 만큼 여유도 없다면 정말 힘들죠. 사는 게 정말 팍팍합니다. 또 정치적으로 자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못하고 살고 싶은 대로 못 사는 것, 이 정치적인 제약이 있으면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자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자유, 문화적 자유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종교적 자유, 양심적 자유, 도덕적 자유, 신앙적 자유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중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없다라면 사실은 진정한 자유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유인은 그가 아는 바 자유의 뜻에 매어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이 어떤 욕망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랑이 나를 속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죠. 지난날 내가 어떤 심각한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임없이 나를 속박하고 있다라면 그 시간이 지나도 내가 그 대가를 치렀다 할지라도 어디 가나 자유할 수 없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결국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허망한 미래를 꿈꾸고 허황된 생각 가운데 살면 미래를 생각하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불행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자유로가 생각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자유인인가? 분명히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다라면 심각한 문제죠. 심지어는 내가 자유인이 되었어도 자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을 보고 한 이야기예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답한 것이 8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자유인인데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으로 누구에게 노예된 적 없는데 무슨 우리가 무슨 자유가 필요한가? 나 지금 자유인인데. 이야기는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가면 당시는 두 가지 신분 계급으로 구분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는 하나는 자유인, 다른 하나는 노예입니다. 노예가 아니면 자유인이고 자유인이 아니면 노예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자유인인데 우리 노예 아닌데 무슨 자유가 필요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유대인은 자유할 수 있는 의지마저 속박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유를 생각할 수 있는 자유까지 빼앗긴 노예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우린 자유인인데, 이미 자유인인데 뭘 더 자유하란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헤롯이 지은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죄를 책망한다고 가둬놨어요. 근데 결국 어찌할 수 없어 그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유인으로 살다가 자유인으로 육신의 생명을 잃었지만 천국에서 자유인으로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정적 가두었고 죽였던 헤롯은 평생 괴로워하며 살다가 결국은 성경에 보면 충이 먹어 죽었다 그러는데 병들어 죽은 거예요. 병들어 죽은 겁니다. 누가 자유인입니까? 또 한 가지 예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사도 바울을 결국은 목베어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찬송 불렀고 찾아온 사람들과 복음을 이야기하였고 그가 감옥에 쓴 편지들이 여러 곳인데 그 중에 한 곳을 우리가 잠깐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자유롭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삶과 죽음, 육신의 삶과 죽음이 나를 속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그 스스로 돌아다닐 때도 자유인이었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자유인이었고 죽을 때도 자유인으로 죽었고 우리가 잘 알죠.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자유인으로 주와 함께 왕으로 영생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는 어떤가요? 사도 바울을 옥에 갇혀 둔 사람이었고 그를 목베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평생 가책과 고민 속에서 살지 않았는데 네로 황제는 평생 가책과 고민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고민이 얼마나 컸는지 결국은 네로는 미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쳐서. 누가 자유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로부터 자유해야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자기 나약성, 자기의 그릇된 지식으로부터 자유해야 그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은요, 무식함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얘기 있죠? 아는 게 병이라고.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은데 알아서 문제예요. 어쩌다 못된 사상 하나가 머릿속에 꽉 자리 잡고 있어서 평생도록 그것에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을 어둡게 봅니다. 악하게 보고 평생 살고 있다라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좋지 못한 사상에 붙들려서 개가 목살이 있는 것처럼 좋지 못한 사상에 붙들려서, 그런데 이 문제는 걔가 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붙들린지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 사상에 내가 붙들린지도 모르고 결국은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는 거죠. 우상 숭배의 노예가 되고 나쁜 습관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유는 내가 빼앗아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약육강식의 경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쓴 책 가운데 제목이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며 싸웠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 책은 자유에 대한 투쟁은 말하는데 정작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빼앗는 게 아닙니다. 빼앗다는 이야기는요, 저 사람이 자유하면 난 자유롭지 못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빼앗아서 자유를 갖는 게 아니에요. 쟁취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의 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자유케 할 때만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자유화가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주께서 허락하신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인간은 미워하고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의역을 하면요, 의역을 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니 자유가 있느니라, 의역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거기에 자유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 거기에 자유가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의 은혜를 이루어 나가면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면서는 절대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원망하며 원수되는 사람이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물건, 남의 것을 빼앗고서는 그 사람은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야기는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다라는 전제조건이에요. 왜? 죄에 매여있는 죄의 노예란 이야기예요. 결코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나마 남의 것을 빼앗고는 내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남을 해하고는 내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박하고는 내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남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서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유에 대해서 본문이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6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본문이 자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오직 십자가의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귀한 자유를 위해 헛된 것을 버릴 줄 알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순간적인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보이지 않는 소중한 진리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초계같이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종이 되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자유롭고 예수님을 믿는 만큼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난 자유의 문을 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누리는 자유가 달라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믿는 은혜로 자유의 문을 열었으니까 그래서 마음껏 자유한 백성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된다라는 건데 진리를 안다는 이야기는요 진리를 소유한다는 이야기고 또 이것은 진리를 따른다란 이야기입니다. 즉 안다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머리에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진리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행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는 자유인인가? 무조건 자유인 되는 게 아니에요. 자유문이 열렸는데 지난 10년 동안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사는 만큼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10년 뒤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행위가 쌓여야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도 알고 내일도 알고 모레도 알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야 그 자유가 쌓여가는 것이고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다른 것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렵습니다. 돈이 유용하니까 재물이 날 자유롭게 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요 재물 자유롭게 못합니다. 권세가 나를 자유롭게 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권세가 나를 자유롭게 못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승진하는 욕심들이 다 있죠. 다 승진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싶어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정말 자유로울 줄 알아. 평안할 줄 알아. 행복할 줄 알아.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요. 더 많은 책임이 따르고요. 더 많은 속박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의와 선만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사는 것만큼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배워야 되고 자유의 뜻을 바로 배워야 됩니다. 자유의 의미를 새롭게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연습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 때 비로소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자유라지요. 진리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깨

깨닫게 될때 그리스도인의 자유, 진정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참 사랑, 자유 안에 있고요. 참 자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를 진짜 아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오히려 주어진 자유를 망쳐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 한국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에 있었던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웠던 역사, 가장 힘들어하는 역사가 뭐죠? 일제 36년입니다. 36년. 근데 가만히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이 한반도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시간은 36년이고요. 중국이 우리를 괴롭힌 시간은요. 1000년이 넘습니다. 중국이요. 우리를 얼마나 많이 괴롭힌지 몰라요. 우리가 젊은 처녀들 공녀로 바치고 젊은 남자들 내실을 만들어서 갖다 바치고 먹지도 못하는 것들 막 긁어 모아가지고 곡물로 바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숫자도 많지만 중국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침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 사람 물론 안 좋아하지만 일본 사람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왠지 그러십니까? 사실 근데 일본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굉장히 친절하고 좋습니다. 저도 일본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 굉장히 싫어해요. 물론 중국 싫어하지만 일본 더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일본에게 우리의 주권,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그게 36년이에요. 일본에게 36년의 자유를 빼앗긴 것이 씻을 수 없는 수치이고 그리고 그것이 고통이었어요, 우리에게. 근데 실제로 일본으로부터 이제 해방을 한 날이 8.15죠. 88월 15일. 자유로 해방된 8.15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아서 한 초등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로 루루루 몰려가서 실험실에 가서 거기에 있는 도구들을 마구 막 부셨습니다. 그리고 학교 유리창 창문을 막 깼어요. 그리고 다 소리쳤어요. 자유다!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까? 기물을 파괴하고 학교 유리창을 깨치는 것이 내 마음대로 깨는 것, 그게 자유입니까?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유를 제대로 누리고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고귀함을 알아야 그리고 알아가야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의 교인들은요 이 주초 술 담배 문제에 대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서양의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술 먹고 담배 피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이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술, 담배 못하게 해가지고선 이거 뭐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람 애먹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거기 있는 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도 술 먹고 담배 피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진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술 안 먹더라고요. 담배 안 피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주를 위해 사는데 이 술에 빠져서 되겠냐고. 영국 사람들이 우리처럼 부어라 마셔라 폭탄 주 안 해요. 그 사람들은요 500cc 맥주 한 잔 가지고요 3시간씩 얘기하며 뭐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술 취하고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골초였어요. 담배 아주 그냥 줄담배 피는 골초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목사님은 전혀 안 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인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사모님 저렇게 담배도 왜 목사님은 안 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하는 게 창조주께서 주신 고귀한 자유를 하찮은 담배와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 사실 알고 보면요 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술 먹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왜? 담배 안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못 끊어. 자기 그래요. 나는 맘만 먹으면 끊는다고.
못 끊습니다.

0: 옛말에 있죠. 담배 끊는 사람에게 딸 주면 안 된다고. 독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담배라는 사슬에 매어 있는 강아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에 강아지가 끈이 묶여 있는데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것처럼 담배라는 사슬에 매어 있는데 문제는 이거 자기가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어. 끊고 싶은 마음도 없어. 거기에 매어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불편하고 건강에 안 좋은데도 끊지 못하고 계속 피죠.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 불의와 타락으로부터 자유. 참 자유의 뜻을 알고 결코 죄의 종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라면 자기 스스로 선택할 줄 알았는데 문제는 그 선택을 자기 몸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나는 결단했어. 마음은 몸은 안 따라와요. 자유인 아니죠. 매여 있는 존재예요. 그걸 술이든 담배든 재물이든 명예든 권세든 어떤 욕심이든 거기에 매여서 정작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결단하는 마음을 못 따르고 있다면 그건 자유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장 3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된 만큼 내가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지는 십자가의 은혜를 얻었고, 그래 자유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의 은혜를 가지고 얼만큼 자유를 누릴 것인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믿는 만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 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고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신정로에 위치한 울산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76-4010번 울산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17편 1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합 장단 장서우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3: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검은 보자기에 쌓인 행복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은 역설적인데요. 하나님은 검은 보자기에 행복을 싸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라는 검은 보자기, 상처라는 검은 보자기, 때로는 질병이라는 검은 보자기에 쌓인 복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검은 보자기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화를 담아주십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풀무에 던지실 때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신다 라고요. 연장은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의 것인데요. 고난이라는 연장을 잘 사용하면 반드시 크게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검은 보자기에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으로 주님께

예, 찬양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김대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아이노스 합창단이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찌르시는 예수님.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삶의 짐에 짓눌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낄 때는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다가 고통과 질병, 절망에 빠지게 되면 주님을 찾게 된다. 우리는 어떤 모습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만나려 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면서 나야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할수록 예수님은 근심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다. 때로는 물질로 찌르고 질병으로 찌르고 모든 어려움으로 찌르시며 되돌리려 하신다. 우리 중에 예수님의 찌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 예수님의 찌르심이 느껴지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찌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네,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me, His garden의 찬양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이디온 선교회의 그 사랑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 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국립합창단의

삶에서 고난과 질병, 고통을 겪을 때 좌절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밭이며 생각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 밭에 어떤 씨앗을 심는가에 따라 나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생각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사랑의 열매 맺기 기도드립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마커스 워십의 사랑의 열매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 샬롬,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영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인격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그 속에 죄가 들어오자 부끄러움과 죄를 알게 되었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한 모본으로 삼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분의 신앙과 인격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데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혜영, 김진아가 불러준 예수 닮게 하소서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 박영라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영라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나눌게요. 먼저 클래식콰이어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들으시고요. 이어서 옹기장의 오 이기쁨 외 찬송 메들리 들려드릴게요.

함께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이여령님의 먹다, 듣다, 걷다 중에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사막 지역에서 목마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말세란 아무리 빵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른 형벌이 임하는 때인데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풍요로운데 그 속에 어느 때보다 잔혹한 빈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풍요의 빵은 죽는 빵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빵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빵,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로써 사람은 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또 잠깐의 갈증을 달래주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셔야 하는데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는

주신 말씀을 두루마리째 직접 삼키는 시청각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에 건네는 빵이 적어도 빈곤과 목마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누구이고 악이 무엇이며 슬픔이 뭔지 아는 인간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일탈을 하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려는 기독교 복지는 예수님이 권위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런 유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진정 슬픈 자들, 죽어야 할 자들, 먹고 마셔도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른 이들을 구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교회 역할을 육의 세계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야 합니다. 육을 넘어 영적 허기와 목마름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이여령님의 먹다 듣다 걷다 중에서 나누었습니다.

나무인의 음성으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들려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호산나 싱어즈가 불렀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요즘 하늘이 얼마나 예쁜지 자주 바라보게 되는데요. 하늘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고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방으로 막혀 있을 때도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는데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 함께한 박영나의 함께 행복, 어느덧 인사드릴 시간이 되었네요. 계속해서 웨이홈의 나의 가는 길 전해드리며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생명의 말씀.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다시 쓰는 부흥행전,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41장 1절의 이 짧은 한 문장은 요셉의 이런 심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됐어요. 성경에 만 2년, 만이라는 표현 쓰는 것은 잘 쓰지 않습니다. 2년이 꽉 찬 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가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가자마자 급히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꽉 찬 2년이 지난 시점이란 뜻입니다. 이는 요셉에게 남았던 마지막 석방의 희망마저 완전히 끊어졌던 이 2년의 기간은 13년의 노예와 죄수 생활 중에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조차 되지 않는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 절망하며 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해석되지 않는 일들, 또 고난과 시련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 그 현실 앞에 우리는 그 현실을 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인생의 감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고난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셉도 아마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도 지금 어쩌면 이 고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 고통이,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여러분 인생의 감옥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묵묵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감옥에 있는 의미 뭘까요? 첫 번째 보면 감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빚으시는 성화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빚어나가시는 시간이다. 이 감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그에게 꿈을 주셨지만 꿈을 가진 것과 그 꿈을 감당할 능력과 인격이 성숙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젊은 날에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철없이 자랑하죠. 창세기 37장 7절 보니까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어느 정도까지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형제들이 반감을 갖고 분노했냐면 요셉을 죽일 정도로까지 반감과 분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꿈 자체는 귀한 비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품은 요셉의 그릇은 너무나 작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 꿈을 담을 만한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그를 구덩이에도 놓고 노예 생활도 하게 하고 보디발의 집에 그 종으로 살기도 하고 억울한 감옥살이도 하게 할 뿐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그가 희망을 걸었던 마지막 희망까지도 끊어버리고 2년을 더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은 요셉을 버리는 장소가 아니라 그를 다듬고 빚어내는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세워져가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철저한 절차가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안락함과 평안함만으로는 인간은 결코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또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 마침내 온전하고 구비하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 사람이 갖춰야 될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이 문제를 당장 없애주세요라고 부르짖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관심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바뀌기 전에 사람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은 채에 문제가 풀어진다면,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은 더 큰 비극을 낳기 때문입니다. 감옥 속에서 요셉이 배운 것은 뭘까요? 끝까지 견디는 인내. 소망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견디는 인내. 자기 속에 수없이 당했던 그 어려움 속에 분노를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능력. 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눈물. 그리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넓은 품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감옥처럼 갇힌 듯이 답답한 시간 있나요? 하나님 언제 이 문제를 끝내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죠. 바로 이 죄수에서, 노예와 죄수에서 국무총리가 된 데는 하나님은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황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바꾸시고 성품을 바꾸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옥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는 이 장소라고 한다면 두 번째 볼 수 있는 이 감옥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표현은 만 2년 후에라는 바로 이 표현입니다. 사실 원래 설교 제목을 이것으로 잡았다가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서 바꾸었습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때가 아무런 의미 없이 다가왔던 이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다가가는 시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요셉은 이제 며칠 뒤면 감옥에서 벗어날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몇 달, 그리고 2년이 다 되도록 아무 소식도 없었고 관원장은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요셉이 생각했던 때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은 변화도 없고 나의 고통은 더 심해져 가고 미래는 소망이 없는 이 가운데서도 내가 오늘도 기다려야 되고 오늘 하루도 이겨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도 믿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고 이 문제만 봅니다. 결과가 보여야 믿고 문이 열려야 일하심을 느끼고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궁전도 동시에 보시고 나의 과거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도 보시고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이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엉켜있는 관계의 퍼즐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맞추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의 재촉이 흔들리지 않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며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 예수님도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고난 자체보다는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막함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물밑에서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나가게 하지 않고 그 마음에 걸려서 이 꿈을 풀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예굽의 술사들 다 모아가지고 해석하려고 해도 이 꿈이 보면 읽었지만 꿈이 그냥 대충 잡아도 대충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뻔하잖아요. 좋은 암소 7마리인데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잡아먹었다. 뭐 충실한 이삭 7이 있었는데 파리한 어떤 이삭이 나와서 잡아먹었다. 이 대충 맞춰도 맞추잖아요. 고대 제국의 가장 강력한 애굽에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는 그 이 마술사들 있잖아요. 이 박사들. 이 사람들 이거 해석 못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가둬버렸어요. 스탑시켰어요. 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 요셉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들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것 같고 지금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물밑에서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셉은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이것은 믿음의 또 다른 어려움의 다른 표현일 수 있거든요. 기다린다는 것. 우리 상황대로 되어질 것 같고 우리 생각대로 되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문제 앞에도 이 문제가 일어난 그 비극적이고 어려운 일대로 이렇게 될 거야. 우리는 계속 어려운 생각만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이루어주심을 믿고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 번째 감옥은 어떤 곳인가? 영적 청지기로서 사명을 준비하는 그런 실전 훈련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로만 읽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진짜 초점은 요셉 한 사람의 출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기근 속에서 구원하고 열방의 축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현실을 준비시킨 그런 광야의 학교는 어디였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하며 경제와 인사관리법을 배웠고 감옥에는 고위관리들을 만나며 제국을 다스릴 정치, 외교, 교육, 행정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왕과 귀족들이 쓰는 그 언어를

배운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41장 32절 이하에 요셉이 7년 풍년과 흉년의 환란을 확정된 미래, 꿈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했고요. 그 명철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이 명철의 원래 원어는 나본이라 그러는데 정확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 지혜는 학함, 탁월한 대처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세우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분명한 실천을 통해 흉년을 대비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로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노예인데, 노예로 시킨 일만 하고 살았는데, 감옥에 죄수인데, 죄수로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데, 이런 지혜와 지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동일하게 그가 가장 지우고 싶은 자기 과거, 노예와 감옥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2년이라는 석방의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하나님 무엇을 훈련시켰을까요? 요셉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가자마자 널 도와줄게. 내가 너 사정 알았어. 너 좀 대단한 걸 알겠어. 그렇게 약속했던 술과 논장마저 잊어버렸을 때 기다리다 지쳐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간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좀 지나면요, 자식도 믿을 거 못 되는구나. 그렇다 그러잖아요. 뜨거운 목욕탕 물에, 요즘 대중목욕탕 별로 없지만,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간 아이가, 아버지가 시원해, 들어와 봐. 여기 참 시원해. 딱 들어갔는데 아이가 들어갈 땐 뜨거워 죽겠거든요. 그럼 또 돌아서면서 한마디 했다 그래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랬다. 그것만 아니에요. 모여가고 나와서 아버지가 호떡을 샀어요. 다섯 개를 사서 자기는 네 개 먹고 자기한테는 한 개만 주는 거예요. 배부르지? 그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한마디 또 돌아서면서 한 개 먹고 배부른 놈 네 개 먹으면 터지겠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2년 동안 그가 감옥에서 애굽 사람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제국이니까 그들을 통치하는 훈련을 2년 동안 이 감옥에서 배웠는데, 그 통치하는 힘이 뭘까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능력도 되지만은 정말 사람 움직이는 것은 덕입니다. 덕. 사람을 공감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힘, 이게 공감한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말 듣고 싶습니까? 덕스러운 사람 말 듣고 싶습니까? 똑똑한 사람에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아는 건 많아가지고 알긴 안 해, 이런 표현 하잖아요. 덕스러운 사람, 이 덕이 리더십이에요. 이것을 이 감옥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두 가지 유형을 봅니다. 하나는 고난과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상처가 많아서 세상을 볼 때 바로 보지 않고 왜곡되게 보고 사람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예사로 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자기가 더 괴롭죠. 반면에 자기가 고난과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알아서 위로하고 마음을 감싸는 사람, 두 가지 종류를 봤어요. 근데 그 특징은 이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 그래서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이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상처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공감하고 아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덕을 쌓을 수 있는, 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요, 은혜가 그 속에 있었든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인가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 붕에 오셨던 목사님, 그렇게 이 엮이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그 선생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그가 목사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까지,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안 나온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겁니다. 예. 얼마나 감동스러운 얘기인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고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아픔 중에 있는 사람,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요셉은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가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인격의 가장 최상위에 있는 인격이 나타납니다.

0: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은 고난의 진짜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파 본 사람만이 아픈 이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깊은 실패와 눈물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넘어진 형제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처와 고난, 인생의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통로로 바꾸어 가시는 사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끈드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훈련시켜가고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모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여성들이 보통 갱년기 지나면서 가장 나타나는 병 중에 하나가 유방암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남의 얘기를 많이 듣다가 제가 딱 암 진단을 받으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무게가 달라요. 갑자기 멍해지더라고요. 뭘 먹어야 되지? 뭘 안 먹어야 되지? 잠은 어떻게 자고?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치료하지? 무슨 영양제가 좋을까? 별 생각 다 드는데 아무 생각 없고 조금 시간 지나니까 가족은 어떻게 하지? 내가 죽고 나면 저 아내는 어떻게 살까? 딸은 어떻게 지내지? 주변 사람들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 유방암 걸린 분들 참 많은데 먼저 겪었던 분들이 그 아픔이 자기의 사명이 되면서 그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치료 과정은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음식은 뭘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사명이 되면서 힘을 주고 격려주고 힘을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다른 지식 주셨다면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하시도록 하나님 사명을 주셨어요. 또 원치 않는 고통을 주셨다면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위로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 훈련을 시키는 곳이 어딘가 하면 인생의 감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감옥을 좋아하는 분도 없고 거기 오래 머물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달성하시고 난 다음 우리에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절망만 하지 마시고 찾아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많이 넓어지고 달라지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수많은 유리조각들, 남들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왔다가 유리조각이 찔려서 나가는 그런 내 마음 속에 유리조각도 깨끗하게 없어져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굳세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바로 연습도 반복하는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고 헛되지 않게 살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붙드십시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붙들고 여러분 절대 이 믿음 꺾이지 않고 굳건하게 붙들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작은 삶부터 결단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962-0727,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김아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0: 이제는 완연한 가을에 뵙게 됐어요.
1: 네.
0: 교수님.
1: 너무 좋습니다.
0: 네. 예,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는 좀 선선하고요.
1: 네네.
0: 네. 뭔가 하늘도 많이 높아지고
1: 네. 네,
0: 그런 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1: 네.
0: 한 주 좀 어떻게 보내고 오셨는지요?
1: 정말 산들바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싶은 그런
0: 맞아요.
1: 주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오늘 제가 잡은 주제도 요즘 제가 구름에 푹 빠져 있습니다. 건물 틈으로 보이는 구름,
0: 네.
1: 운전하면서 이 백미러로 보이는 구름,
0: 예쁘죠.
1: 그리고 노을이 질 때 나무 틈 사이에 걸려 있는 구름까지 통통한 구름에서부터 무언가 내가 만들고 싶은 형상의 그런 모양들의 구름을 일일이 하나씩 짚어보면서 지금 이게 계절이 아니면
0: 네.
1: 누리지 못할 구름과의
0: 맞아요.
1: 만남을
0: 네.
1: 만끽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내가 보는 건 하늘인가요, 구름인가요?라고 해주셨는데
1: 네. 보통 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런 식의 의미로 쓸 때 그렇게 하는데 저는
0: 네.
1: 그런 의미를 담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0: 구름이
1: 유독 예뻐 보이는 것은 배경에 하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0: 네.
1: 오늘 아침에도 보면서
0: 네.
1: 만약에 저 하늘색이 없는데 하얀 구름들이 동동 떠 있어. 아, 감동이 없어요.
0: 아, 그러네요.
1: 반드시 하늘이 있어야 하고요. 그 틈에 그 하얀 뭉게 구름들이 떠다니는 그 속도를 볼 때 그리고 머물러 있는 그 자태를 볼 때 그 아름다운 조화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지점에서 여러분께
0: 아멘.
1: 여러분은 하늘을 보고 계실까요? 구름을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둘 다를 조화롭게 나누고 계실까요?를 생각하면서
0: 네.
1: 첫 번째 찬송곡으로도 참 아름다워라
0: 아멘.
1: 준비했습니다.
0: 우와. 네. 이 찬송가가 이렇게 기대가 되는 것도 처음인데요.
1: 네.
0: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 쉬운 클래식 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함께 하시죠.

0: 소프라노 한경미의 음성으로 참 아름다워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교수님 오늘 쉬운 클래식, 이제 클래식 곡을 함께 이어갈 텐데
1: 네.
0: 어떤 곡으로 함께 할까요?
1: 가을에는 듣고 싶은 작곡가들이 어쩌면 마음에 조금씩 정해져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개인적으로는 여러분께 슈만을 함께 나눠 드렸고요.
0: 네.
1: 그리고 오늘은 라흐마니노프라는 작곡가 만나보려고 합니다. 피아노 콘체르토 3번의 1악장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강의에서 한 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0: 네.
1: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었는데 도대체 제목 이렇게 꼭 어려워야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0: 네.
1: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름이 보통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0: 그런데
1: 외국 분들 이름 굉장히 긴 게 많잖아요.
0: 네.
1: 그냥 다르다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플레임으로 들려드리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콘체르토 3번의 D 마이너 1악장 빠르기 말까지 들어가면 뭔가 싶으실 텐데 여러분 그냥 호라고 생각하시고 부제라고 생각하시고
0: 네.
1: 핵심이 되어지는 콘체르토 3번 이것만 생각을 하셔도
0: 네.
1: 충분히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목에서 보자마자 겁을 먹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성진 씨의 연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각자의 취향이 있겠지만 저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의 연주를 선호하는데 조성진 씨는 아직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부류에 들어가지 못하는 젊은 세대죠.
0: 네.
1: 그런데 깊이가 참 남다르다라는 생각은 볼 때마다 늘 드는 것 같습니다. 이 곡을 연주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움직임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손끝에 집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연주자는 본인의 내면의 것을 끌어내어서 손끝에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움직임보다는 그 음색에 집중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게 해주는 연주자입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이 곡을 저는 여러분께 하늘 더하기 구름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중에 구름은 피아니스트, 솔리스트이고요. 하늘은 오케스트라입니다. 지휘자와 함께 배경을 쫙 깔아주면 그 구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유려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는지 확인해 보시는 시간 되실 겁니다.
0: 네, 함께 하시겠습니다.

0: 가을 되면 생각나는
1: 네.
0: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함께
1: 네.
0: 듣고 오셨습니다. 와, 연주가 정말 아름답네요.
1: 그렇죠. 작곡가가 러시아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서 그런 걸까요? 저는 항상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접할 때면 광활한 대지, 눈 내리는 숲, 이렇게 단어가 떠오르곤 합니다.
0: 네.
1: 그냥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내 마음이 무언가 좁아져 있을 때 이 음악을 틀어주면 내 마음이 자동으로 풀려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곡이라고 저는 느낌을 전해드려 보고요. 오케스트라가 선율을 연주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0: 네.
1: 중간쯤에 가면 우리 피아니스트가 내가 반주자예요 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받쳐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0: 네.
1: 보통 그럴 때는 우리가 주가 되어지는 것에 귀를 쏟기 마련인데 저는 이 연주에서는 양쪽이 참 대등하게 잘 들린다. 내가 보조를 맞추고 있는 그 발걸음조차도 내가 주요 선율이 아니니까 나 여기 그냥 조금 흘러갈게요가 아니라
0: 네.
1: 정말 나도 곳곳에 빈틈없이 꽉꽉 채울게요라는 그런 느낌의 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렸고요.
0: 네.
1: 세 번째 들려드릴 곡도 같은 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협주곡은 1악장, 2악장, 3악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저는 지금 1악장의 초입을 들려드렸고 1악 장에 포함되어 있는 카덴자라는 부분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카덴자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개인의 기량을 마음껏 표현하는 곳이에요. 요즘에는 악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올린으로 치면 요하임의 카덴자를 쓰세요라는 게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 그 카덴자가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조금 현대적으로 다르게 쓰신 분의 것을 쓰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카덴자가 정의하는 것은 그 옛날에는 무대 위에 올라가서 본인이 그 조성에 맞게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거기에서 카덴자라는 부분을 연주할 때는 뒤에 반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서 하는 거예요. 내 기량을 마음껏. 그런데서 우리가 예를 들어 작은 별처럼 연주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0: 네.
1: 도도솔솔 랄라솔만 들려드리고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됩니다.
0: 그렇군요.
1: 정말 화음도 뛰어다녀야 되고요. 리듬도 정말 어렵게 꼬아줘야 되고요. 약간 그런 느낌의 곳인데 요즘에는 정해져 있는 것들을 연주를 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 네.
1: 그런데 오케스트라 반주가 빠져버리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완벽한 구름을 보여드린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부분은 통통한 구름을 보여드리고요. 어떤 부분은 조금 날카로운 정말 제트기가 지나간 듯한 꼬리 같은 구름을 보여드립니다. 마음껏 그림을 그리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여러분께 3분가량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무대 위에서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없이 다른 연주자들 없이 혼자서 건반을 3분의 시간을 감당한다는 것은
0: 이야.
1: 제 경우에는 심장이 거의 이제 내려앉는 시간대가 그 시간대거든요.
0: 네네네.
1: 그런데 여러분 피아노는 사성을 다 채워줄 수 있잖아요.
0: 네.
1: 더군다나 어렵겠죠. 그래서 더 마구마구 다 채우러 다녀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냥 오늘은 이 구름 조금 해가 질 때예요. 해가 뜰 때예요를 우리 조성진 씨께서 마음껏 보여주시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빼고 구름만 들어도 어떤 매력이 있는가 마음껏 즐기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0: 네, 함께도 이 같은 곡이지만 카덴자 부분을 또 함께 듣고 오셨는데,
1: 네.
0: 와, 정말 화려하기도 하고 섬세하기도 하고요.
1: 너무 좋은 부분이고요. 라흐마니노프는 본인이 기량이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런데
0: 네.
1: 본인의 손가락은 정말 길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쩌면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부분들로
0: 네.
1: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느 연주가 끝나고 나서는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글귀가 남아있는 걸 보면 본인도
0: 네.
1: 쉽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0: 그러셨나
1: 그런데
0: 보네요.
1: 요즘 피아니스트들은 정말 기량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요.
0: 네.
1: 너무 잘들 흡수를 하시고, 그 중에서도 저는 정말 끝을 알고 치밀한 계산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카덴차가 아닌가. 더는 고조될 수 없는 그런 감정선까지 끌고 올라갔다가 다시 오케스트라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0: 네.
1: 마무리까지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죠. 누군가들과 함께 할 때도 내가 빈틈없이 채워주다가 이제 나만의 무대에서 마음껏 노래를 하다가 다시금 무대에 올라온 내 동역자들을 보면서 함께 마무리를 해 나아가는 단계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구름이어야 할까요? 하늘이어야 할까요? 아마 때로는 구름이어야 하고 때로는 하늘이어야 하지 않을까
0: 네.
1: 싶습니다. 이 좋은 가을날에 여러분께 마지막 곡으로는요, 바람이 머무는 날이라는 곡을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 씨의 음성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그냥 엄마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아빠 생각도 하실 테고요. 뭔가 부모님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구절구절들을 담고 있는 가곡입니다.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차분하게 라흐마니노프를 정리하시는 마음으로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곡에 대해서는, 네, 따로, 네, 어떤 말씀드리는 부분들 없이 한번 각자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1: 네,
0: 같아요. 네,
1: 그렇습니다.
0: 그리움을 담고 있는 곡,
1: 네.
0: 네,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의 음성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바람이 머무는 날.

0: 네, 바람이 머무는 날 들으면서 뭔가 살짝 울컥하게 되는 그런
1: 네.
0: 것까지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1: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중간 부분에서 허밍 들으셨을 거예요.
0: 네.
1: 바람의 필이라고 직역이 되어지고요. 오보의 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악기로 다 들어보아도 사람의 음성이 저한테는 가장 많이 와닿더라고요. 오보의 음색도 너무나 좋지만 사람의 음성이 좀더 바람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이 느낌에서 어머니, 그리고 삶의 흐름, 아니면 내가 흘러가야 할 방향까지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가곡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여러분, 평화로운 풍경들을 마음껏 누리고 계실까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하나님 해결해 주셨을 때 평화로운 구간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하은 PD님은 그걸 충실하게 그 부분을 누리고 계신가요?
0: 사실 처음에는 편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왜 이렇게 편안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1: 맞아요.
0: 하고. 근데
1: 네.
0: 요즘에는 아,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누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1: 네.
0: 교수님은요?
1: 저는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를 저와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하은 PD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면 살짝 불안한 거예요. 왜
0: 맞아요.
1: 괜찮지? 지금을 누리면 되는데, 앞으로 다가올 불안을 미리 예상하고 상상한 다음, 어떻게 해야 할까를 걱정하느라고 지금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데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해하는 것과 지금이 평안하기 때문에

0: 오늘 이 시간을 기도로 앞으로의 그 다가올 일들을 대비하는 건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기도로 준비를 하시되 불안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께 전해드려 봅니다. 세상에서의 평안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도 나름의 순종이 아닌가. 주신 평안을
1: 아멘.
0: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가 딱 요즘 제가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늘과 구름을 보실 때 내가 이 양쪽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도 잘 해내겠다라고 결심하시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가을 날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멘. 마침 곧또이 명절이 다가오는데
0: 네.
1: 그 명절에도 여러분들 쉼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쉬운 클래식은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유예지의 독주회가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9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서아름, 첼리스트 정지은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서남호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성광교회에서 주일예배 성가대 지휘자를 초빙합니다. 성악 및 지휘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73국에 6688번, 지역번호 052-273-6688, 울산 성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7

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주제로 9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9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30일 수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주군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주군에 있는 열린문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나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구나 빈 공간이 하나씩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부귀영화의 대명사 같은 사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최고 권력자죠. 근데 이 사람 권력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성경에 보면 은과 금을 길바닥에 널려 있는 돌처럼 그렇게 흔하게 사용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권력 있고 돈 있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고 자기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부귀영화의 대명사이자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 사람도요, 속이 텅 빈 것처럼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빈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목이 마르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보기도 하고 직장생활 막 목을 매기도 하고요. 또는 자식에게 이렇게 막 집착을 해보기도 하죠. 뭐든 이렇게 성공해보겠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게 해결이 쉽사리 되지를 않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0: 물러나오라. 우리 인생을 향한 성경의 진단이 뭐냐?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개나 고양이나 이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동물들은요. 배만 부르면 그만입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달라.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강아지는 없습니다. 그냥 배만 부르면 동물은 그걸로 끝이죠. 근데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부르면 그 다음 것이 생각나요. 육신의 배가 채워져도 만족이 없는 거죠.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뭐 바람도 쐬고 꽃 구경도 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느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이 마른 사람은 물러나와야 된다. 우리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야 치료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 세상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목마름을 해결할 물, 영원한 생수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내 인생의 갈증, 이 목마름이요 내 마음에 있는 이 헛헛함, 이 공허함이 해결이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마른 자들 물로 나온대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짜라는 거죠. 여러분 싼 게 비지떡이란 말처럼 우리 공짜는 이렇게 별로 안 좋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정말 귀한 것은요. 너무너무 값비싼 것은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요. 아무리 값을 매겨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공짜로 이 은혜를 누리라.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지식인이셨죠. 돌아가신 이여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책 가운데 우물을 파는 사람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대요. 너무 목이 말라서. 그래서 공부해보기도 하고 명예를 가져보기도 하고 근데 지성에도 만족이 없고 명예에도 만족이 없어가지고 늘 목이 말라 평생 우물을 파듯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분이 뒤늦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아 이게 진리를 향한 갈망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거구나. 이분이 이걸 깨달으시군요. 느지막하게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무신론자에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죠. 여러분 안에 있는 목마름,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인생, 영원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내 마음속 헛헛함과 공허함은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셔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신앙의 방황을 멈추고 예수님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오기 원하시는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좋은 교회를 안내해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 예보. 오늘 여러분의 인생 날씨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하루에 찬양 예보를 전해드리는 시간, 찬양 예보국 기상캐스터 장혜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기억하고 또 잊어버립니다. 누군가에게 받았던 고마움도, 마음 아팠던 말 한마디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흐려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수고도, 끝까지 지키려 했던 믿음도 하나님은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 엘 게물로트, 보응하시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보응하신다는 것은 잘못을 벌하신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은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선한 수고는 결코 잊지 않으시며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억울한 일을 만났다고 해서 내 손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정확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장혜윤의 찬양예보, 오늘은요, 보응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엘 게물로트를 바라보며 열어봅니다. 첫 번째 찬양예보입니다. 새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우리의 중심이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신뢰하는 것에 있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찬양 예보곡 레이더가 신호를 잡았는데요. 어떤 신호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해왔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괜히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제가 잘못한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렸고요. 또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제 일을 대충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제 모습이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뭔가 솔직하게 이야기한 저만 손해를 더 보는 느낌? 적당히 눈치껏 넘어가는 사람은 별일 없이 지나가고요. 자기 실수 잘 포장하는 사람은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업무 중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실 조용히 넘어가면 아무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요. 저는 제 실수가 있었던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일 때문에 한동안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았는데, 비슷한 실수를 했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동료는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더라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정직하게 살아야 하지? 적당히 모른 척하고 나한테 유리하게 말하면서 사는 게 맞는 건가?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생각들이 자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현실은 정직한 사람이 더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온 방식이 정말 맞는 건지 제 믿음까지 흔들리네요. 정직하게 사는 삶, 헛되지 않은 거겠죠? 때때로 사람들은요, 정직한 사람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기도 하고요. 묵묵히 자기 몫을 감당한 사람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을 먼저 알아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온 시간이 오히려 손해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아우, 나도 그냥 모른 척 할걸. 나도 나한테 유리하게 말할걸.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쌓이다 보면요. 정직하게 살아온 내가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을 여호와 엘 게물로트,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

알겠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보응은 누군가의 잘못을 벌한다는 뜻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살피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과 선택까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러니 우리 사연자분이 직접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직했던 순간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옳은 것을 선택했던 순간도 하나님께서 모두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연자분께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온 시간을 후회하고 싶어질 때,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여호와 엘 게물로트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마음을 담은 오늘의 찬양 예보는요, 오직 주만이입니다. 사람의 말과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요, 나를 아시고 내 삶을 지켜보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새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예보해드리는데요. 우리 사연자분의 그 믿음의 걸음을 함께 응원합니다.

일상적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감사관측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감사관측소는요, 주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바로 불평입니다. 아우, 설거지 언제 다 하지? 회사 가기 싫다. 아, 집 청소하기 귀찮다. 알람 소리 듣기 싫어. 빨래가 산더미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이 불평 속에는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설거지를 언제 다 하냐는 말은 오늘 먹을 수 있었기에 할 수 있는 말이고요. 회사 가기 싫다는 말은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 가능한 말입니다. 또 집 청소하기 싫다는 말은요, 치울 수 있는 집이 있어야 가능한 말이고요. 빨래가 산더미라는 말도 입을 옷이 있었기에 할 수 있는 말이죠. 알람 소리가 듣기 싫다는 말은 시간 맞춰 갈 곳이 있었다는 의미고요. 운동 가기 싫다는 말도 운동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불평이라는 커튼에 가려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그 커튼을 걷어보면 어떨까요? 그 뒤에 있는 감사의 빛을 발견하며 오늘도 감사관측이 맑게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장혜윤의 찬양예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찬양예보국 레이더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로 참여하시면 무료로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엘 게물로트,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오늘의 찬양예보, 주가 일하시네 마지막 예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예보국 기상캐스터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영지초등학교 6학년 허예린입니다. 저는 5학년 때부터 어린이 합창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긴장했지만 금방 재미를 느껴서 지금은 합창단 오는 시간이 정말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안무하고 합창하는 게 가장 재밌어요.
0: 힘든 점은 없나요?
1: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집이 좀 멀어서 와서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어린이 합창단이 재밌으니까 합창단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합창하고 안무하면 금방 괜찮아져서 괜찮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1: 5학년 때 한 인천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가장 처음 한 나라사랑 축제이기도 했고 준비를 엄청 많이 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떨리긴 했어요. 근데 떨린 것보단 좀 재밌었어요. 드레스 리허설 같은 거를 처음으로 막 하잖아요. 드레스 리허설을 처음으로 쫙 하고 나면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드레스 리허설 막 엄청 급하게 갈아입어요. 급하게 갈아입고 급하게 뛰어나가는 게 엄청 재밌어요.
0: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1: 친구들이랑도 더 친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노래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춤에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래보다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서 무대에서 뭔가 그 리허설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게 됐어요. 뭐 예를 들어 리프팅에서 실패했어요. 리허설 할 때. 그래서 무대에서 하나님 제발 리프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무대를 하니까 성공이 된 거예요.
0: 예린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이다. 소중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고 제가 뭐 노래도 더 잘하게 됐고 그러니까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인 것 같다.
0: 예린이가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을 텐데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엄마, 아빠 항상 응원해주시고 경주에서 먼 곳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행복하게 합창단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딸이 될게요.
0: 우리 신입 단원들에게도 인사 한마디 남겨주세요.
1: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처음에는 어색해도 금방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멋진 추억 많이 만들자.
0: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드실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처 없는 도망길, 끝없는 사울의 추적, 그리고 아슬아슬한 위기의 탈출. 이런 고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 노새 있는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성소에 있던 제사장은 아히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지쳐 쓰러질 것 같으니 떡이나 아니면 다른 먹을 음식이 있으면 좀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보통의 떡은 없었고 대신 제단에 올리는 거룩한 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은 진설병인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이 진설병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아히멜렉은 이 진설병을 지금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아히멜렉과 다윗의 행위를 두고 정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아히멜렉과 다윗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아히멜렉과 이 다윗의 행동이 문자적인 율법의 규정을 어긴 행동이었지만 그 율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생명의 위급

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해석하신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소에서 먹은 이 거룩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서 지친 우리에게 활력이 넘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 거룩한 떡을 먹은 후에 이제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내어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성소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약탈자 블레셋을 이 단번에 꺾어버리신 그 위대한 승리를 기념할 목적으로 골리앗의 칼을 성소에 두었던 겁니다. 아히멜렉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 골리앗의 칼 말고는 다른 칼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 좋은 무기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다윗은 그 칼을 차고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허기 졌으며 심히 지쳐 있었고 무방비인 상태로 이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무기까지 갖춘 든든한 모습으로 성소를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지치고 힘들 때 달려 들어가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양식과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나이 30대를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 사법고시 공부로 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림동 고시촌은 정말 살벌한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그러니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 낙오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실패와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 1년에 서너 명씩은 꼭 자살하는 동네가 바로 이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니 이 고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돈도 많이 듭니다. 학원비는 어찌 그리 비싼지요. 제가 저희 집 기둥뿌리를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지친 광야와도 같은 고시 생활 속에서도 저에게 영의 양식과 새 힘을 공급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교회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에 실패하고 이 부산에 있는 집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리자 깊은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일들에 실패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시금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교회로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

0: 지치고 힘이 없고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무기 하나 없는 저는 그 교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갔습니다. 지금 이 길이 저에게는 너무 좋고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성소에서는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혹시 힘이 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십시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멋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혹시 힘이 드시나요? 새로운 힘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성소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신앙의 방황을 접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좋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해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분만 아멘 해봅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은혜 주시는데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갈등을 이기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모하는 자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가정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목처럼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등 없으신 분 계세요? 문제 없으신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혼돈하지 마십시오. 갈등은, 문제는요,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 병원에서 상담할 때 제가 느낀 건요, 환자들이요, 계속 거기 계실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옮기세요. 하나님이 옮겨가세요. 여러분, 문제는요, 넘어지고 평생 거기 머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갈등이 있지만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그 갈등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7절 전반부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누가요? 뒤에 룻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룻이 어떤 관계인 줄 아시죠? 삼촌과 조카 관계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 같은 삼촌과 아들 같은 조카 간의 관계예요. 근데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해선 성경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 다투다라고 쓰여져 있는 이 원어의 의미가요, 어떤 의미냐, 분쟁, 싸움, 전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둘이, 두 가족이 패싸움한 거예요. 아버지 같은 사람과 아들이, 삼촌 같은 조카가 둘이 패싸움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황망한 갈등이 어딨고 이러한 당황스러운 문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12장과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겪었던 분쟁과 갈등의 원인을 각각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봤더니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요, 13장 2절에 13장 아브라함이 겪었던 어려움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어땠다고요? 풍부했대요.

아까 말하면 풍부, 풍족함 때문에 문제가 왔다고요. 여러분, 없어서도 문제가 오지만 풍부함 때문에도 와요. 이와 비교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문제의 원인도 또 밝혀주고 있는데요. 10절에요. 이는 그 땅에 뭐가요? 기근. 기근은 바꿔 말하면 부족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이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 인생이 참 신기해요. 부족해도 문제가 있고요. 넘쳐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흥미로운 것은 12장 10절에 심하였더라 라고 번역되어 있고 13장 2절에 풍부하였더라 라고 각각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놀랍게도 풍부하였더라, 심하였더라가 둘 다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 카바드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그 뜻이 무슨 뜻이냐? 무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다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기근, 부족함 때문에 인생이 무겁다는 것이고요. 풍부, 풍족함 때문에 인생의 무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가난해서 느끼는 무게감이 무거우세요? 아니면 풍족해서 느끼는 어려움이, 갈등이 더 어려우세요? 제가 엉뚱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무거우세요? 부족함 때문이에요? 풍족함 때문이에요? 가난함 때문이에요? 풍요 때문이에요? 질문하기가 어려우세요? 목사님, 그래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알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답하시라고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게 더 무거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12장의 아브라함은 기근, 부족함 때문에 무게에 눌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13장의 아브라함은 풍요의 무게에 눌려 조카 롯을 잃었습니다. 어떤 게 더 무거워요? 여러분 기근이 무서워요? 풍요가 무서워요? 부족함이 무서워요? 풍요함이 무서워요? 여러분 주변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있죠? 힘 있는 사람 때문에 어렵습니까? 힘 없는 사람 때문에 어렵습니까? 있는 것 때문에 넘어집니까? 없는 것 때문에 넘어집니까? 목사님 둘 다 넘어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하고 묵상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의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칼라인은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역경은 때론 사람을 공경에 몰아넣는다. 그러나 역경 부족함을 견뎌낸 자가 100명이라면 번영 풍족함을 견뎌낸 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무슨 뜻인 줄 알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멘 할 준비하고서 들으세요. 저는요, 매일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담임 목사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 싫어요? 여러분이요, 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향력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신방 갔는데 권사님 어디세요? 전화하면 화장실에 있어요. 10분 걸려요. 멀어서, 넓어서. 목사님, 웬일로 전화하셨어요? 어휴, 장로님, 교회에 뭐가 필요해서. 아, 그걸 뭐 저한테 전화하세요. 재정부에 그냥 얘기하시면 될 텐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도 기도하지만 동일하게 똑같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 축복을 성경의 축복으로 주시는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면서 그 일을 맡기실 때마다 그 축복을 허락하실 텐데요. 그 힘이, 그 자리가 여러분이 통제 불능돼서 여러분에게 무게가 되고 걸림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은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화낼 줄 모르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잘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고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더디우라고 하면 더디가는 게 온유예요. 주여, 여러분이 힘을 얻고 주의 축복을 누리되 온유한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을 소개하는데요, 잘 읽어봤더니 참 흥미로운 기록이 동시에 쓰여져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 전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구절인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유난히 보였어요. 7절 말씀인데요, 뭐가 보였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룻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연 아멘. 여러분, 성경은 대충 읽으면 재미없고요, 성경은 묵상하면서 읽으면 재밌습니다. 성경은요, 묵상하고 상상하며 읽으면 은혜가 되고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을 보도하는데요, 여러분 보셨어요? 굳이 뒤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함께 거주하였다라고,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셨어요? 왜 그렇게 언급하실까? 왜 그렇게 언급하고 있을까? 아, 둘이 싸운 것만, 다퉜다는 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내내 묵상하는데 이 마음, 이 감동만 와요. 여러분, 너희들끼리 싸운 것 같지만 누군가 보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싸우고 분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누군가가 지금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2004년 그때까지 기독교가 막 성장하다가 주춤하고 그때부터 멈춰서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왜 확실히 더 기억하냐, 제가 안산으로 목회를 처음 담임 목회로 나간 시기가 2003년, 2004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2004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대형교회에서 재적이 만 명이래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내가. 요 정도는 뭐 우리 그냥 안 놀래고 지나가잖아요. 만 명인 교회에서요, 원로 목사 측과 담임 목사 측이 나눠서 주 1, 풀었으면 뭐죠?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 예배당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요란벅적하게 했던지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보도되고 다음날 아침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헤드라인을 지금도 기억해요. 뭐라고 쓰여져 있나 제가 구해왔어요. 혼돈과 갈등이 충만한 교회. 교회는 원래 어때야 되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야 하는데 그 교회를 가르쳐 세상 사람들이 뉴스가요, 신문이요, 혼돈과 갈등이 충만한 교회래요. 되돌려보기 해서 뉴스를 보았어요.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 믿는 사람들이 막 싸워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즉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싸움을 보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저기요, 시끄러워요. 그러면서 저기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려요. 거, 좀 예수 좀 잘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그 교회만의 이야기입니까? 싸움하고 있는 옆 교회 이야기인가요? 아직도 미움이 숭숭한 제 얘기고요, 돌을 버떡버떡 갈고 있는 제 마음의 이야기고 여러분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누구입니까? 믿음의 여정을 떠난 신자였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누구예요? 비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싸워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요, 확실히 알아요. 목사님 가봤어요? 안 가봐도 알아요. 여러분, 분명히 싸워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싸우는 사람 보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싸우지.

내가 잘못하고 생각하는 건 싸움이 안 돼요. 옳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싸워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싸우는 이유 알겠는데, 왜 싸우는지도 알겠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다. 뭐냐? 너희들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 누군가 보고 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거 한 가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비신자들이 보고 있고요, 믿음이 다 서지 않는 자녀들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 사람이 아니고요, 미워하는 그분이 아니고요, 정욕과 싸워야 하고요, 분냄과 싸워야 하고요, 마귀와 악한 영과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끼리 선교회에서, 속회에서,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봉사팀에서 싸우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싸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롯에게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제안해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라. 여러분, 놀라운 제안 아니에요? 자기도 힘들 텐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꽤 됐어요. 이제 80이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 내려놓고 조카 롯에게 전적으로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조카 롯이었다면 아브라함 삼촌의 제안에, 아버지 같은 그분의 제안에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제 느낌에는 점잖은 재주뿐이라면 아마 두 번은 사양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재주뿐들 점잖잖아요. 그런데 롯은요, 참 신기한 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요, 눈을 들어 욕정의 눈으로 땅을 스캔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처럼 사람의 눈에 보기 넉넉해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 땅을요, 자기가 먼저 선점해 버립니다. 제가 이거 읽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대단한 조카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요, 내내 마음에 질문 하나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저렇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격이 성숙해서입니까? 롯을 아껴서입니까? 근데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앞장인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성숙하기는커녕 그도 우리랑 똑같아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넘어졌던 너무너무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지? 한참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한데요, 하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세요. 제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니까 이거는 좀 꼭 기억하고 하세요. 다시 물을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먼저 선택했습니까? 롯이 먼저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싸워 이기는 대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고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기 좋은 땅을 선택한 대신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때마다 일마다 사랑으로 자신을 최고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요, 지금 내가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도 반드시 주님 계신 것을 믿기

의로 선택한 것이요. 감정과 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싸워 이기고 스스로 높여 얻어 내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갈등 속에서요,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먼저 하나님의 선택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가요, 이어지는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라고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으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가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땅을 선택한 롯은 땅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도 영적인 땅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나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높인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게다가요, 당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처럼 자녀들에게도 주실 것이요, 맨 마지막 제 말, 이 말이 제일 좋아요, 영원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복되길 원합니다. 그 복이 영원히 있길 원합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 주님이 갚아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증이세요. 근데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아마 이름만 말하면 여러분도 다 거의 아실 만한 목사님이세요. 근데요, 이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하세요. 두통이 오셨대요. 배앓이가 오셨대요. 위경률을 하셨대요. 아,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왜 나는 위로를 받죠? 아, 이 대단한 목사님도 아프시니 내가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나 아파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위로를 받는데요, 궁금했어요. 왜 아프셨을까? 그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유가 이래요. 함께 있던 후배 부교육자가 나름 같이 있을 때 마음 다하고 금전적으로 잘해주고 또 호시탐탐 기회도 많이 주었대요. 그렇게 배려해 주었는데요, 자기를 오해하더래요. 착각하더래요. 그리고 결례를 범하더래요. 그리고 아니라 다를까 밖에 나가서 자신의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랍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요, 머리가 화끈거리고요, 막 열이 오르고요, 화가 나더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시니 여러분, 그 후배 목사, 후배 전도사 혼낼 방법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럴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다행히 목사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기로 결정하셨대요. 어떻게 하신 거죠? 당장 소화가 안 돼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렸대요. 근데 주님이 한참 기도하는데 이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그렇다고 다 화내야 되는 건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날 시험하시는구나 라는 마음도 드시더래요. 그리고 지금도 교인들이 지켜보시고 아들이 지켜보고 비신자들이 지켜보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어떻게 결정할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시네 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여러분, 그 목사님 결국 그날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0: 그래서 화내는 대신 도로 갚아주는 대신 그 후배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내가 상처 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야 생각하며 오히려 먼저 전화해 미안하다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한참 연락 안 했대요. 왜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풀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러고 나니까요, 목사님의 몸과 마음과 목회에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평안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평안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똑같은 상황 온다고 다 똑같은 선택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같은 상황이지만 다 똑같이 넘어지고 다 포기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원하는 대신 포기하는 대신 어떤 이들은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어려운 선택 맞아요. 그런데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길 말고는 다른 살 길이 없습니다. 왜냐? 만약 다른 살 길이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자기를 찢기시고 흘리시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의 길뿐이 없으니 스스로 죽여 우리를 그 갈등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갈등과 다툼 가운데 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계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갈등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택이에요. 문제가 다가온다고 다 싸워야 되는 것 아니고요, 다 넘어져야 하고 다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넘어짐도 어떻게 보면 선택이고요, 분냄도 사실 선택이고요, 죄송해요,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도 선택이에요. 그리고요, 어떤 이들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을, 용서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큰 기쁨을 주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갈등을 이기는 선택이, 그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심령의 선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오후의 서재.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오후의 서재 김아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요, 신앙서적 한 권 혹은 삶의 간증을 선정해 은혜로운 묵상을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서

적은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 그 다섯 번째 시간, 섬김의 훈련입니다. 매일 아침 회사에 가장 먼저 출근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녀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하는 일은 동료들 책상 밑에 놓인 작은 휴지통을 비우는 거였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었고 칭찬을 바라고 한 일도 아니었는데요. 텅 빈 사무실에서 쓰레기 봉투를 갈아 끼우며 그녀는 매일 속으로 동료들을 위해서 짧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섬김, 참된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억지로 하는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발을 기꺼이 씻겨주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섬김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피아 워십의 믿음의 여정 함께 할게요.

피아워십의 믿음의 여정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겸손의 날로 만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나눌 섬김의 훈련 챕터에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움으로써 매일을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인가를 두고 다퉜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한 사람 한 사람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대접이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의 섬김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도연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할게요.

한 줄 고백. 이 시간은 믿음의 선배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고백들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신앙서적이죠.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을 통해 그의 고백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진정한 섬김은 사람들의 박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 깊은 곳에서 속삭이시는 주님의 인정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곤 하는데요. 주님의 인정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섬김에도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내 자랑이 되는 섬김과 진짜 섬김입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왕 땀 흘리는 거 누군가가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아무도 모르면 괜히 섭섭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과 인정을 바라는 순간 그건 상대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일이 되고 맙니다.

이웃의 약함을 감싸주고 그들의 부족함을 조용히 채워주며 종들의 종이 되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손을 보태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의 섬김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리처드 포스터는 섬김이 숙제처럼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숨쉬는 생활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누군가의 흠을 덮어주며 험담하지 않기. 대화가 필요한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기. 슬퍼하는 이들의 곁에서 조용히 함께 울어주기. 사실 들어보면 어렵지 않은 일들인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막상 살아내려고 하면 이 작은 것들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시간은 쪼개기가 아깝고 남의 작은 허물에는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여유조차 없이 내 코가 석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결국 내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의 욕심과 계산을 먼저 내려놔야 비로소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서 진정한 섬김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히즈웰의 내려놓음 함께 할게요.

옹기장이의 죽게 가오니까지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오후의 서재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는 리처드 포스터의 이 글귀가 기억에 남습니다. 남에게 알려지지 않고 칭찬이 없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숨은 섬김이야말로 우리 공동체의 가장 깊은 기쁨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나의 소유, 나의 시간이 중요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처럼, 그런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예라모십의 예수 따라가며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오후의 서재 제작 진행의 김아이였습니다.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행복한 시간 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바람이 부는 날 하늘에 연을 띄우면 마치 하늘의 주인이 된 것처럼 펄펄 잘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연이 영감기와 연결되어 있어서 더 자유롭게 높이 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요. 막상 실을 딱 끊어버리고 날리면 조금 날다가 곧장 땅으로 하락해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적당히 떨어져서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곧 추락하고 진정한 자유를 잃게 되죠.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 꽉 붙잡고 살아가길 소원하면서요.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인술이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난 그 불사인이길 걸 불사인이기는 사람이 그 인술을 쏘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이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허다면 허는가 안 하는가 그거의 차이지. 인술을 할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영안의 예술을 따라 오늘 송정미 지금 여기에 첫 곡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연이 잘 날 수 있는 건요. 염광기를 이용해서 줄을 늘리고 당기기 때문에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는데요. 마치 염광기가 연결돼서 높이 날아가는 것을 억압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삶도 그런 것 같네요.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정말 잘 누릴 수 있는데 사단은 속삭이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고 속삭이고 속이죠. 그런데 주님과 꽉 붙어 있으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더 크게 더 멀리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나의 계획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초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졸음에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신현미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강명식의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찬송가 메들리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에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abc.net으로 들어오셔서 서울을 클릭하시고 라디오를 클릭하시면 송정미의 지금 여기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요. 찬송가 예수 따라가며죠. 네, 영어 제목이 참 저에게 다시 다가옵니다. Trust, 신뢰하고 또 순종, Obey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Aaron Doyle의 찬양으로요. 예수 따라가며 Trust and Obey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Trust and Obey 에런 더월의 찬양으로 또 인내하신 곳에 주야 발스미나로 젠틀 주음성 외에는 I need thee every hour 린다 랜더의 찬양으로 들었고요. 우리 말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시작되는 온 마음 다해 with all my heart 이 곡을 작사 작곡한 베비 메이슨의 찬양을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2절 가사의 원곡이 저에게 참 많이 의미가 있는데요. 주님의 손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걸 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당신, 그 당신 자체를 구합니다라는 이 간절함이요. 또한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요. 또한 어떤 상황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주님을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편 27절 말씀이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입니다.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강찬의 찬양입니다.

강찬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브라운 워십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 제이어스의 예수 피를 힘입어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시간이 됐네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다시 세우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줍니다.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되길 축복하면서요. 오늘 이 시간 주 말씀 향하여 I will run to you 힐송의 찬양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성정미였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 우린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곤 합니다. 분명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 다짐했지만 말이죠. 책 하나님의 손길에선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처럼 우리 삶 곳곳에 세워진 기념비들의 기억이 우리를 붙잡아 줄 거라 말합니다.

기적의 은혜는 금방 잊어버린 채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라는 뜻의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표징이 되길 원하셨던 겁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건지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앞으로의 미래에도 인도하실 것이란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황량했던 내 삶에 여러 가지 삶의 기념비들을 세워주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또 다른 기념비를 세워주실 하나님만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초찬양 기대 투 미니스트리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고난 중내 삶에 세워주신 기념비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셨고, 백성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강물은 말라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홍해에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요단강에서도 하셨다. 주께서 홍해의 물을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널 수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너희들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 우린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곤 합니다. 분명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 다짐했지만 말이죠.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처럼 우리 삶 곳곳에 세워진 기념비들의 기억이 우리를 붙잡아줄 거라 말합니다. 기적의 은혜는 금방 잊어버린 채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라는 뜻의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표징이 되길 원하셨던 겁니다.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다시 힘을 낼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건지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앞으로의 미래에도 인도하실 것이란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황량했던 내 삶에 여러 가지 삶의 기념비들을 세워주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또 다른 기념비를 세워주실 하나님만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 보내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1504번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새롭게 가긴 하지만 그리 살지 못하는 나약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날마다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서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매 순간 일어나길 기도해 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나의 갈길다 가도록 찬송가 384장 김대환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해드리신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나무인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사람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멘.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가 445장 강찬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오벳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541장 꽃이 피는 봄날에만입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 가며 인간의 힘

얼마 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에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곤 합니다. 분명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 다짐했지만 말이죠.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길가에 세워진 기념비처럼 우리 삶 곳곳에 세워진 기념비들의 기억이 우리를 붙잡아줄 거라 말합니다. 기적의 은혜는 금방 잊어버린 채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라는 뜻의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표징이 되길 원하셨던 겁니다.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건지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앞으로의 미래에도 인도하실 것이란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황량했던 내 삶에 여러 가지 삶의 기념비들을 세워주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또 다른 기념비를 세워주실 하나님만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0: 어때요?
1: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는 합창단 연습 시간이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맡은 역할 연습하면 조금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서.
0: 그럼 그런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있어요?
1: 친구들이랑 언니, 오빠들과 같이 연습하고 웃으면 좀 극복이 되는 것 같고, 자모님들이 준비하시는 간식을 먹으면 좀 힘이 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역할을 뽑히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실 몸이 힘든 생각이 안 나긴 해요.
0: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예요?
1: 초코우유?
0: 어떤 역할을 가장 좋아하고 지금 맡은 역할은 뭐예요?
1: 저는 속옷춤이랑 치어리딩이랑 육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중에서 치어리딩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여서 좋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요?
1: 2024년에 처음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나라사랑 축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첫 해 보는 거여서.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케네디 센터 무대가 너무 크게 느껴졌었고 무대에 섰을 때 가슴이 완전 쿵쾅거리고 많이 떨렸는데 케네디 센터에서 딱 공연 끝나고 앵콜곡이 딱 나왔을 때 그때가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0: 합창단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1: 합창단에 와서 찬양하면 제 기분도 좋아지긴 하는데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러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곳이라는 합창단을 의미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보석이며 선물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는 합창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해보니까 너무 선물 같은 좋은 거였기 때문이다.
0: 그렇다면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엄마, 아빠, 제가 어린이 합창단에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데려다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추억도 많이 만들고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0: 신입 단원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1: 여러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연습하며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 있겠지만 선생님과 언니, 오빠, 친구들이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 줄 거예요. 우리 합창단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곧 만나요.
0: 수줍은 아이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재미를 알려줄 수 있는 곳, 바로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연약하고 약점이 있기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더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한 오른손이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점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닌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데 전문가이시니까요. 우리 모두는 무언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에게 연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겠죠. 우리의 약점은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납작하게 엎드릴 때 주님은 그 약점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우리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력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두 눈에 빛을 잃고 어머니마저 여인 채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했던 고 강영우 박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는 도저히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함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육신의 눈 대신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훗날 그는 한국인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됐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까지 올라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생전에 하나님은 나의 장애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지만 도리어 그 장애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연약함과 한계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머무는 가장 깊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 자신의 약함에 갇히지 않고 그 약함을 거룩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강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지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말씀 찬양 나누겠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요. 내가 만약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주옥 같은 말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을 담고 있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사랑 가득 품고 오직 사랑만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성가곡 함께 할게요. 계산교회 시온성가대가 부르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두 번째 곡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찬양입니다. Forever Love, 내가 천사의 말 한대도. 함께 듣고 올게요.

유리를 바닥에 떨어뜨리면 와장창 깨져버리고 진흙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바닥에 찰싹 붙어버립니다. 하지만 공은 상쾌하게 튀어올라 더 높이 날아가죠. 이렇게 튀어오르는 공과 같은 힘을 회복탄력성 역경지수라고 말하는데요. 폴 스톨츠는 그에 저서 위기대처능력 AQ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힘을 의미하는 역경지수 AQ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급변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지능지수 IQ, 감성지수 EQ, 관계지수 NQ만으로는 승리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 역경지수 AQ가 더욱 요구되는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성경 속 그 어떤 믿음의 영웅들도 넘어짐이 없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와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죠.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산악인의 진가는 동네 뒷동산이 아니라 험한 산을 오를 때 나타나고 뱃사공의 진가는 풍랑이 불 때 나타나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진가는 언제 나타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환난과 시련, 도전을 받을 때 나타나는데요. 결정적인 순간,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1절 2절.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직장일이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다면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근심 어린 수고의 떡을 먹고 뼈 빠지게 일하다가 지쳐버릴 겁니다.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일하십시오.

구하려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내게 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를. 그런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이끄시는 일과 사역을 맡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공간으로 들어갔다면 수고하는 모든 순간으로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평안과 힘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주고 싶어하고 주실 수 있는 그 평안과 힘을 말이지요. 주님, 나의 사랑이시며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사도 중에 사도요, 신학자이기도 한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가시로 말미암아 약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히려 강해졌고, 환난 가운데 우겨쌈을 당할 때도 쌓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바울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가 주는 고통과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또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으로 옷 입게 만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없애주지 않고 대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중대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데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시로 말미암아 인간의 약함을 뼈저리게 느낄 때, 그때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가시가 없어지지 않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가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시작이 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천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고 은혜를 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지내셨을 텐데요.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다면 오늘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용받은 하루를 보낸 것이죠. 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고요.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하고 은혜로운 말을 통해 하나님의 덕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흐르는 찬양을 통해 우리가 더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고요. 그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띄어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문을 엽니다.

The Prayer 주식으로 번가 샬롯 처치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지선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유와 기쁨,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편 51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정결한 마음과 입술에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찬송이 가득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조서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소프라노 신델라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다듬어지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이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와 기쁨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고 주변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은혜로운 입술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0: 이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는 평생 장사하시거나 푼푼히 모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평범한 소시민분들 그리고 노인분들의 미담은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베푼 만큼 돌려받기를 기대하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과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언론에 소개된 어떤 할머니는 자신도 어렵게 사시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쪽방촌 독거노인 또 그리고 당장 자신에게 고마움을 갚을 길이 없는 거리의 노숙인들을 위해 수십 년간 모으신 전 재산을 무상으로 내어놓으신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공로상이나 당장의 답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배고픈 분들이 따뜻한 한 끼를 먹는 것 그 자체에 기쁨을 느끼시면서 갚을 길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 아낌없이 베풀매 삶을 실천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해타산적인 인간관계를 넘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나눔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우리들도 이런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보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강찬의 섬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대접을 할 때 주로 어떤 분들을 떠올리시나요? 아마 마음이 잘 맞는 친구나 친척 또는 나중에 나를 다시 초대해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이웃을 떠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장애를 가진 자들, 갚을 것이 전혀 없는 이웃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에게 갚을 것이 없고 갚을 길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은 내가 준 만큼 돌려받는 셈법으로 돌아갑니다. 보상이 없으면 손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르다는 겁니다. 당장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나 보상을 줄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섬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친히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관계의 반경을 조금 좀 넓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와 친하고 이익이 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좀 넘어서서 우리의 도움을 받았지만 갚을 수 없는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눈을 돌려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숨은 동기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베푸는 친절이나 그 나눔 속에 은근히 대가나 칭찬을 바라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좀 돌아보고 순수한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내기로 결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어노인팅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저의 목소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어노인팅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저의 목소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 또는 뭔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꼭 닮은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50년 넘게 한약방을 운영하시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던 김장하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사제를 털어서 학교를 세워 국가에 기부를 하셨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남몰래 도우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 놀라운 사실은 선생님께서 그 흔한 감투나 표창장 하나 없이 모두 다 마다하시면서 자신의 선행을 세상에 알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도움을 받은 분들은 선생님에게 무언가를 갚을 길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도왔는지 모르니까.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김장하 선생님의 헌신이 세상에 그 어떤 계산된 나눔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대가와 이해 타산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김장하 선생님의 삶은 갚을 길 없는 이웃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온기를 건네주는 선행

행과 나눔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요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고 대가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열매의 나누어요. AJ 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네, 두 곡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열매에 나누어요. AJ 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한 끼 밥을 살 때도 이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뭐 삼겹살이라도 뭐 국밥이라도 하나 사겠지 하는 얄팍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런 마음을 다 꼬집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넉살 좋은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집사님이 작정을 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재력가 장로님들과 쟁쟁한 유지들만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속으로 내가 이만큼 대접했으니까 나중에 큰일이 생기면 나를 돕겠지 하면서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런데 잔치가 끝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이고 지난번에 그 너무 비싼 걸 얻어 먹어서 그런지 부담스러워 이거 봐 아이고 하면서 오히려 집사님을 피해 다니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대가를 바라고 베푼 잔치는 인간관계만 더 소목하게 만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갚을 길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 라고 하신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이런 얄궂은 계산법을 시원하게 깨뜨려 주시는 유쾌한 진리가 아닐까 싶지요. 나중에 나에게 밥 한 끼 안 사줄 것이 확실한 그런 이웃에게 사줄 것이 확실함이 아니라 안 사줄 것이 확실한 그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상속세가 확실히 면제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이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네, 두고 계시는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옹기장이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준 만큼 돌려받기를 기대하거나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을 하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의미를 삶으로 보여준 한 세계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영화 로마의 휴일로 영원한 세계의 여배우로 기억되는 오드리 헵번 이야기입니다. 이 오드리 헵번은 화려한 은퇴 이후에 누구나 부러워하는 안락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삶 대신에 유니세프 친선 대사의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과 기아로 신음하는 아프리카와 남미의 오지를 찾아가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직접 품에 안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곳에서의 아이들은 오드리 헵번에게 명예나 재물 같은 어떤 보답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처지였다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오드리 헵번은 대가나 스포트라이트를 전혀 바라지 않았고 오직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위해서 남은 생의 사랑을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 혹시 받은 것을 계산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갚을 길 없는 이웃을 향해 조건 없는 온기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복의 모습이 아닐까,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찬미예수의 이젠 주의 사랑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리 서로 사랑해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찬미예수의 이젠 주의 사랑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리 서로 사랑해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투자할 때 수익률을 꼼꼼히 따집니다.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 얼마가 들어올까, 이렇게 꼼꼼히 따지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이런 영수증 챙기는 심리가 작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의 통 큰 권사님이 대형 잔치를 열었는데요. 평소 동네에서 빚쟁이처럼 눈치를 보면서 사는 그런 가난한 이웃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쏙 빼놓고 교회에서 한가락 하시는 유력 인사들만 쫙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분들에게 제대로 대접해 놓으면 나중에 회장 선거나 구역장 뽑을 때 내 편이 되어주겠지 하면서 든든한 백을 만들 셈으로 잔치를 열었던 거죠.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잔치가 끝나고 대접받은 분들이, 아이고 요즘 물가가 얼마인데 이런 부담스러운 자리를 만들었어요 하시면서 오히려 권사님을 은근히 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갚을 능력이 있으니 어떻게든 갚아야 된다, 내가 좀 많이 먹었으니 또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사이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연히 길에서 만난 노숙인 아저씨는 이 권사님을 볼 때마다 90도로 인사하면서, 아이고 그날 주신 국밥 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라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는 것이죠. 비교가 되죠. 보답을 바라고 베풀면 본전도 못 찾을 가능성이 크지만 갚을 길 없는 분들에게 베풀게 되면 천국 은행에 확실하게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가 확실하게 정리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행에 보답할 수 없는 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한번 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위클레시아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녁에 퇴근하다가 가방 속 주머니를 괜히 한번 열어봤더니 사탕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누군가 준 사탕을 가방 안에 넣어두고 깜빡했던 건데요. 마침 입이 심심할 때 이렇게 발견하니까 그게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져서 가을 맞이 준비하려고 옷장 속 긴팔 옷들을 하나둘 꺼내봤습니다. 어느 재킷에 무심코 주머니에 손 넣어봤는데 글쎄 만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있는 거 있죠? 이럴 때도 역시 반갑고 뜻밖의 기분 좋은 순간입니다. 가방 속의 사탕도 주머니 속의 지폐도 분명히 전부터 그 자리에 계속 있었을 텐데요. 다만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거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미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분명 우리를 위한 계획, 하루의 은혜 많이 예비해 두셨을 텐데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 예비하신 은혜를 확신하고 때를 따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밤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한웅재의 찬양 일상은혜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박신화 콰이어의 합창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이 두 곡의 찬양으로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요.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그 사랑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감사하는 그런 밤 보낸다면 좋겠네요.

온누리교회 뮤지컬 찬양팀의 곡이었습니다. 더욱 사랑.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가를 또 새롭게 편곡한 찬양이죠. 이어서 박성은의 음성으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찬송가는 달빛마을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밤인데요.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9208번님께서 요즘 참 마음이 힘들고 복잡합니다. 갈피를 못 잡고 지내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주님 다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게 샬롬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며 김도현의 찬양 샬롬 신청하셨네요. 흐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을 더 바라보며 샬롬을 누리는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두려워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1: 김도현의 샬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피어워십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세 곡의 찬양 이어드렸습니다.

현실 속에 여러 제약과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붙잡으며 담대한 믿음으로 여정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메시지로 만들어진 또 다른 찬양, 너 두려워 말라 팀로고십의 찬양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랬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0: 한번 나와주시옵소서. 아멘.
1: 강중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아, 오늘 첫 찬양으로는 피아워십의 우리들이 꿈꾸는 주의 나라였습니다. 안녕하셨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피아워십의 찬양 너무 은혜가 되는, 도전이 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늘 오프닝 말씀은 시편 119편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리고 있어요. 너무 귀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근데 이 시편 119편에서 상당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바램, 제가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르길 원합니다. 주의 계명을 따르길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계명 안에, 주님의 법도 안에, 주님의 율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저 내가 나 스스로를 완성하고 싶어서, 도덕적인 완성을 갖고 싶어서 주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면면이 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알기에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율법을, 율례를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저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바라고 어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주님의 율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의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예배 찬양들로, 또 예배팀들의 찬양들로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찬미워십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샨미워십의 교회가 기도할 때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유승하 전도사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였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고백하는, 함께 고백하는 찬양도 있고, 듣게 되는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듣게 되는 찬양은 조금 감상이라는 건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예배 찬양들 같은 경우에는 감상한다기보다도 그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들음으로써 기도하게 되는 것이 다시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아, 주님 그러시군요. 맞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굳이 뭔가 멜로디를 싫지 않아도 마음으로 들으면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의 예배가 오늘의 예배죠. 오늘의 예배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런 진실한 고백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이 들었네요. 행복한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미리 단정짓지 마십시오. 지금은 어둡지만 새벽이 올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는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 상황과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양자를 드리려 했고 몸종을 시켜서 아기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름답지 않았죠. 어렵고 힘들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고가 생기고 후회하게 됩니다. 대신 포기하지 말고 처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잔치 공동체의 평생의 부를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 말씀, 이 이야기, 이 표현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너무 많이 들었고 또 붙들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것이 알매도 불구하고 많이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가 하나님의 때일까? 지금이면 안 되나? 이제 맞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안 될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까?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주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결국 우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돼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못하고 있다. 뭐 그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다루고자 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내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나를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과는 조금 다른 시간에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무엇을 어떤 자격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뭘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기와 시간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루시길 원하고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면서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주장대로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너는 아직 모르니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어려움에 대한 감정도, 고민도, 생각도 하나님께서 답하신다는 거죠. 그 일에 대한 해결은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아픔을 말씀드리면 회복을 주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전히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찬양 들을까요? 예라 모십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예라버십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사랑이었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아이자야 61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소망하고 계시나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제 완성하실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고 또 주님의 모든 시간을 완성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엘리야 때처럼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는가, 바라고 있는가. 이땅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뜻도 잘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윌럽의 우리 주 우리 하나님 합심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사연으로 신청해 주시는 방법을 주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유료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그 앱상에서 사연과 신청곡을 남겨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겨주셔도 오늘 방송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토요일마다 사연과 신청곡

모아서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연을 보내주시면 잘 모아서 오는 주 토요일 날다 일괄적으로 방송해 드리고요. 만약에 신청하신 곡이 CCM 곡이면 토요일에, 예배 찬양이면 주일에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여러분들의 소식과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덧 벌써 저는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벌써. 이거는 참, 방송을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고 진심이거든요. 근데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 야, 오늘은 한 시간 되게 길은 것 같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어느덧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오늘 그냥 한 시간 다 채웠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사실 말하는 자기보다 스스로보다 듣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께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입장이신지는 말씀에 다써 있습니다.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고요. 우리 이야기를 다 들으시려고 하시고요. 그런데 그 들었던 이야기, 들으셨던 이야기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오늘 마음껏 예배하시고 경배하시고 만나시는 그런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노인팅에 사랑한다 말하시네 준비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키 오브 데이빗의 내가 만난 주님, 이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들판의 곡식들이 단단하게 익어가는 풍요로운 가을, 우리 영혼에도 풍성한 결실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시작하는 또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벌써 9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높은 하늘과 따스한 가을 햇살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물을 성실하게 키워내신 하나님의 손길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시편 107편 9절 말씀인데요. 하늘의 햇살과 이슬이 곡식을 연글게 하듯이 주님은 주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온 우리 영혼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벽 또 세상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요. 우리 영혼의 채움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또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여물어 가는 것은 다 아름답다. 고개 숙일 줄 아는 것은 다 가슴 깊다. 너를 생각하는 내 마음의 가을 들판 주렁주렁 열매 열리고 하늘이 내려와 앉는다. 네, 나태주 시인의 가을이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여물어가는 모든 것은 다 아름답죠. 여름의 땡볕과 비바람을 견뎌내고 비로소 고개를 숙이는 가을 들팔처럼 우리가 그 걸어온 고단한 시간들도 내 신앙을 겸손하고 깊어지게 만든 거룩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 들판을 하늘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17장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신광야에서 러행길을 떠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두루 다니다가 루비딤에 진을 쳤으나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다. 이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그대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고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 물이 없어 백성이 목마르니 백성이 모세를 향해 그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목적이 고작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려는 것이냐 하고 따졌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상대해야 합니까? 이들이 조금 후에는 내게 돌질할 것입니다 라고 아뢰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 앞으로 나아가되 이스라엘 어른들을 내 곁으로 부르고 내 손에 나일강을 내리치던 너희 지팡이를 들고 가라. 내가 거기 호렙산 바위에서 내 앞에 설 것이니 너는 그 바위를 내리치라. 그리하면 거기서 물이 솟을 것이니 백성으로 마시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어른들 앞에서 그대로 행하였다. 그가 그것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기 때문이며 또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고 시험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아말렉이 나와 루비딤에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거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용사들을 가려 뽑고 데리고 나아가서 아말렉에 맞서 싸우라. 아침에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서 언덕마루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맞서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 언덕마루에 올라갔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손을 우로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자기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의 두 손이 무거워짐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밑에 놓으니 그가 거기에 앉고 아론과 훌이 그의 두 손을 받쳐둘되 이쪽에서 하나 저쪽에서 하나씩 받쳐두니 그의 두 손이 해질 때까지 굳게 둘려 있었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칼날로 쳐서 이겼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것을 한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이를 여호수아의 귀전에 거듭 랑도하라. 이는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서 깨끗이 지울 것임이라 하셨다. 이때 모세가 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부르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맹세하셨다 라고 말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7장 1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수능생 여러분, 네, 이제 수능일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계실 텐데요. 환우 여러분의 아프신 곳, 또 어그러진 곳, 곳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이, 만지심이 함께 하셔서 빠르게 고통 없이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0: 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들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친구의 소개로 시골에서 숨어서 지냈어요. 시골에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은 이모님이 계신데 여기 있으면 괜찮을까 해서 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시골인데 종자가 없어요. 4월 초면 이제 좀 있으면 종자를 심어야 되는데 종자가 없어요. 그래서 종자가 시골에 이렇게 종자도 없나요? 도둑 맞아서 이렇게 다 종자를 잃어서 지금 종자를 사야 되는데 걱정이다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간 돈을 드렸죠. 일부를 드리고 또 그걸로 이제 농사도 짓고 같이 이제 지내다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너무 착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저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부모님도 없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여기 있으면 잘 견디면 가을이 되면 우린 또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죽이라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여기 있자. 너 장가 보내줄게 나중에 이러면서 저한테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분한테는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같이 이제 산에서 일할 때 왜 이모 기독교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싫어해요? 질문하니까 야 막 난리 난 거예요. 이모가 이렇게 기독교 얼마나 나쁘고 와 제국주의 앞잡이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선교사와 막 이런 다 이렇게 어? 양해탈을 쓴 늑대들을 막 앞세워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냐? 어?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 자체가 너는 너무 위험하다 이러면서. 근데 저 이모 중국에 있을 때 진짜 양 만난 것 같아요. 저는 그랬죠. 이모가 이제 알아듣고 신고하겠다. 너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그래서 아 오늘은 신고 안 하나 보다. 오늘은 아니구나. 근데 이 이모가 나의 정체를 알게 되고 나서는 난 하나님 믿는데요 이러면 막 얘기해버렸거든요. 내가 완전 빗장을 열고 다 쏟아부어야 진심을 전달될 것 같아서. 근데 이모님이 신고하겠다 하니까 이모님을 전도 못하면 내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전도했죠. 한 달 지나니까 내가 만났던 기독교인들과 내가 느낀 예수님을 얘기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모님이 한 달쯤 됐을 때 야, 그 신 믿으면 농사 잘 되냐? 이렇게 된 걸 하늘과 땅과 바람과 구름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농사 따위가 뭐가 이렇게 이모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모가 믿고 기도하면 당연히 그 정도는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신이라고 있다면 진짜로 믿고 기도해 보시라 하고 결말을 못 보고 저는 다시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 11월에 또 잡혔죠. 예배 중에 경찰이 들어와서 딱 집더라고요. 어, 꼬맹이 나와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엔 탈북민이 또 있었어요. 저 말고도. 그리고 또 있었는데 그 형은 그날 안 오더라고요. 이 형은 어디 갔나 했는데 저를 붙들고 그 형을 물어보더라고요. 다 이제 한국에 오시긴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 형은 운 좋게 그날 교회 안 나가고 안 잡히고 저만 잡힌 거죠. 그래서 그 형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엄청 많이 해갖고 왔더라고요. 이미 잡으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피자미 하나 잡아간 거예요, 경찰들도. 그래서 북한에 또 갔죠. 저는 안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차비 안 받으시고 그냥 무료로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고향 방문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고향을 안 보내주시고 돌리시더라고요. 전국 방방곡곡으로. 그래서 그 유명한 온성으로 이렇게 가서 온성, 보이부, 단련대, 청진으로 갔다가 무산으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가장 힘들 때 드러나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제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탈북할 때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던 분. 그리고 보이부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유 다 헛되고 헛되 이러는데 옆에 친구가 해 아래 수고하는 게 다 헛된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얘는 또 뭐야.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소름 끼치고 또 힘이 되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수용소로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 나오고 뭐 이러면서 또 한번 탈북을 했는데 마지막 탈북은 어떻게 탈북했냐면 도망쳐 나왔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죄를 지은 거예요. 탈출을 했으니까. 가다 가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같이 중국에서 생활하던 친구 집 찾아갔는데 친구가 또 들여놓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 친구도 중국에서 2년이나 우리 같이 신앙생활한 친구인데 저를 문전박대하네요. 아이 정말 갈 데가 없는데 이러고 있다가 사람이 가장 드문 곳이 쓰레기장인데 그쪽에 가서 눈물나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2003년 그 4월 1일 날 같이 탈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야 힘들 때 찾아와라. 그래서 립서비스 같은 거잖아요 원래. 염치불구하고 찾아갔죠. 근데 그 형도 뭐 이렇게 뭐 하룻밤 재워주고 다시 내쫓긴 했는데 이제 정말 갈 곳 없을 때 지금까지 그냥 한마디로 제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릴 때 꽃제비 숙소에서 같이 지내던 꽃제비를 만났어요. 따라와 하더라고요. 따라갔는데 거기에

기막힌 예언이 숨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인도하심 같아요. 꽃제비들이 여러 명막 우글우글 소굴인가 봐, 소굴. 그래갖고 뭐 있는데, 저기 누워있던 친구가 이렇게 뭐 이따 구석에 이렇게 있다가 쭉 보더니, 이렇게 또 일어나더니, 너 누구 아니냐? 이렇게 이름 부르는 거, 이름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안면은 있는데, 아, 그 어떻게 날 알지?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98년에 탈북했으니까 2000년도에는 중국에서 있었거든요. 중국 거리에서 이 친구를 만나서 주머니에 있던 중국 돈 원을 준 상태, 저는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걸 기억하고, 거기에 있는 꽃제비들한테 그 얘기를 막한 거예요. 꽃제비들이 저를 약간 잡아다가 이렇게 장난감 삼아 좀 골려주고 때려 놓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너 그랬어? 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을? 근데 요때 아뭐 마음 잡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 지금입니까? 혹시 얘네인가요? 혹시 아 꽃제비들은 아무 힘이 없는데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 중국 다시 가려고 원래 이런 말 북한에서 막 대놓고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다시 중국 가려고라고 했는데 그래 하더니 이제. 그 친구 중에는 꽃제비가 아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어울리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막 자기 친구 만났다고 엄마한테 뻥치고 심지어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러면서 군인까지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경비대가 우리를 보호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좀 길치예요, 사실. 길을 잘못 찾아요. 그리고 눈도 안 좋고 안경도 없어서. 근데 밤에 건너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다시 인도하실 것 같으면 길을 잘 아는 동행자를 붙여주십시오. 혼자 못 갑니다. 저 이렇게 혼자 못 가요. 지금 몸도 많이 헐었고, 몸도 많이 힘들고, 근데 진짜 길도 잘 알고, 중국어는 못하지만 아주 이렇게 밤길에 잘 아는 그런 친구를 붙여주셔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해본 사람만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게 2004년 1월 27일이었어요. 30일 날 저는 원했던 도시에 잘 도착했고요. 아무튼 그게 마지막 탈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그냥 사실은 전도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누나와 동생 찾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 번 자꾸 가게 하시고 그전에도 두만강은 수없이 건넜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딱두번 이렇게 탈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북한을 좀 느끼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북한을 뭔가 이렇게 가슴에 새겨놓는 이미지화 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힘들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할 때. 그때의 북한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게 있어요. 옛날 과거를 자꾸 팔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시 북한을 향해서 가도록 계속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계속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힘들어도 북한에 가서 자리 잡고 거기서 살면서 이모님 전도 해봤잖아요. 되게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분들도 사실은. 근데 무서워서 못 믿는 거니까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은 한국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몸은 한국에 와 있지만, 설 하나님이 다시 북한으로 이끄실 거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거랑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제 교사가 됐고, 북한에 학교 세우고 싶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꿈이에요, 사실은. 네가 학교를 네가 막 이렇게 이러거든 친구들이. 그럴 때 그래 내가 나도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알게 됐지만 일제 통치 시대에 어려웠던 시기에 굉장히 좋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좋은 교육 받고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 알게 되면서 야, 나는 목사님이 될 인품이 좀덜 거듭난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신학을 하라고 권유했지만 신학은 감히 지금 못 하고 이제 교육을 선택했고요.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북한에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제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명학교에서 후배들 가르치면서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뭐 여명학교 상관없이 그냥 또 이끄시는 대로 저는 또 어떤 일이든 할 마음의 준비는 늘 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아직 준비가 안 됐죠. 기도해 주십시오. 실력이 준비돼야 하나님 또더 이렇게 필요한 대로 쓰실 텐데 그런 생각으로 꾸준히 공부도 하려고 하고 좀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열매는 거저 맺히지 않습니다. 흘린 땀방울과 참아낸 눈물의 시간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비로소 달콤하고 아름다운 결실로 찾아오는 법이죠. 네, 오늘 드려질 주일 예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마음 가득 누리시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아시고 알곡으로 채워주신다 확신하시면서 기쁨으로 보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갖고 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터와 가정에 늘 기쁨의 찬송이 흘러넘치기를 마음 다해 응원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어느 제자 하나가 매사에 불만을 갖고 있을 때 스승이 어느 날이 제자에게 소금 한 줌을 가지고 와서 한 컵의 물에 풀어 마시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묻습니다. 맛이 어떤가? 제자는 짜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이번에 스승은 제자를 호수로 데리고 갔습니다. 소금 한 줌을 호수에 풀게 하고 호수에 물을 한 컵 떠서 마시게 했죠. 이제 소금의 맛이 느껴지나? 라고 묻자 제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죠.

한 목사님께서는 이 예화 가운데 소금을 고난이라고 비유하시더라고요. 삶의 문제는 이 소금의 양이 아니라 용량의 그릇의 문제라고요. 소금을 없애는 싸움이 아니라 용량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소금을 없애주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그릇을 이 고난보다 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죠.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군병된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소금의 양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의 양으로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그릇을 돌아보며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을 수 있는 준비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져주신 우리 주님 가운데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져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영광의 주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길 잃고 헤매는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 외로운 길을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Cristo.오늘도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의 걸음에 굳센 힘을 주시며 영원히 찬양 받으실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 그 태초에 예수가 계셨다. 이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을 사시다가 하늘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승천하시는 장면이 있죠.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큰 축복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어. 이태리에서 어느 선교사가 미장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성경책을 하나 건네줬어. 그 양반이 벽돌로 이제 뭐 바꾼다. 그 사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예수는 무슨 거지 같은 예수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면서 그 벽 속에다 그 성경을 넣고 아예 봉해버렸어. 그러다 몇 년 후에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서 헐어보니까 거기 성경이 있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많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면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십계명에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 사랑의 대들보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서 있는 거죠. 저는

0: 마태복음 10장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을 하셨어. 그게 뭐냐? 선한 사마리아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어. 때리고 옷도 뺏고 뭐 있는 거 다 뺏기고 지금 죽기 전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보고 그냥 지나갔다.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은 잡종이라고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왜? 혼합 결혼했죠.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유대나라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나라에서 저 가버나움이나 갈릴리 바다에 있는데 가면은 요단강을 이쪽으로 건너서 가서 이쪽으로 건너가요. 사마리아 통하진 않아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기가 싫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갈릴리를 가야 되는데 나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하는 다 똑같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섬김과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마음, 평안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주의 주실 화평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그리고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가사가 있는 찬송과 연주 찬송으로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루 되기를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리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두 찬송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매 주말마다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고향과 복음 통일을 위한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일상에서 뿐만 아니라 남과 북 관계 속에서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남과 북이 서로가 사랑과 이해로 다가가고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남과 북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고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갈급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런 남과 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고백.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온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낮에 해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밤에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는,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순간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의 문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 안에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 올려드린 후에는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이, 고향 북녘을 떠나야만 했던 형제와 자매들이 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나누어 봅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엄마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아들이 12살 되던 해 헤어진 한 자매님의 편지를 바로 함께합니다.
1: 꿈이라도 보고 싶은 아들에게,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어미의 아들로 태어나 함께 살아온 12년. 그 세월이 그립고 그때가 행복했었던 것 같아. 어쩌면 너 하나 배골리지 않고 남보다 더 잘 키우고 싶어서 잠시 헤어져 기다려달라 하고 돈 벌러 떠났던 그 세월이 어느새 흐르고 흘러 근 30년이 되어가고 이 어미의 가슴도 제가 되고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도 피멍이 들게 한 죄 많은 이 어미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나 같아도 용서하기 어렵겠지만 그 험한 세상을 살아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뭐라 표현하기 힘들지만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서 12살의 어린 꼬마가

0: 어느새 40살이 되어가고 40살의 어린 꼬마와 헤어졌던 어미는 어느새 70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 힘든 세월을 견디며 장가를 가고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딸이 어느새 13살이 되었다니 믿기지 않고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나 대견하다 생각한다. 그러나 엄마의 마음속에 꿈이라도 그려보는 내 아들은 아직도 12살의 어린 꼬마의 모습이고 13살이 되었다는 나의 손녀의 모습은 그려볼래야 그려볼 수 없어 안타깝구나. 손녀가 지금 내 곁에 있다면 무엇이든 못해줄까 싶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수 있으련만 너무나 안타깝구나. 어쩌면 세상이 이리도 무심할까. 부모 자식 헤어져 30년이란 말이나 되는 것이고 언제면 다시 만나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죄 아닌 죄의 용서를 빌 수 있을지 그날만을 꿈이라도 그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어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이제 내 나이도 40이 되어가니 이 불행의 씨앗은 무엇이고 이 지옥 같은 불행을 끝장낼 수 있는 길은 없을지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자식을 사랑한 죄밖에 없는 이 땅의 수많은 부모들과 형제 자매들과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웃으며 살 수 있는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고 그날을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란다. 엄마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너와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도 최선을 다해 건강을 지키고 우리 다시 꼭 만나자. 세월은 무심하지만은 않을 것이고 그날을 마련해 주시려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 희망을 가지고 힘내어 살아가기 바란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향 북녘 땅을 구보살피시옵소서. 그 땅이 그 암흑의 땅에도 주님의 빛은 비추실 것이고 통일이 그날을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고 그 땅의 백성들과 떠나온 이들이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으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암흑의 땅이 복음의 빛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가장 환히 빛나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12살의 어린 나이에 아들과 헤어져야만 했던 한 자매님의 편지 고향 북에 띄우는 오늘의 편지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유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무엇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축구 선수를 안다고 했을 때 그 축구 선수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곳에서 축구를 하고 있고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축구 선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축구 선수의 키나 몸무게 혹은 신체적인 특징까지 알고 있다면 또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만을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과 깊은 관계에 있고 그 관계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며 서로를 신뢰함으로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내면의 깊은 정보도 알게 되겠죠. 외면적인 것은 기본이고요. 그제서야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안다라고 또는 알아가고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쳐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청사진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보니 나의 모든 부분,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또 이런 세세한 부분부터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생각과 비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내가 넘어지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을 때에도 나를 돌보셨고 살펴보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다윗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편 말씀에 녹여낸 것입니다. 다윗이 발견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나보면은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인했던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밀한 손길로 나를 돌보시며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발견했다면 우리도 조심스럽게 다윗처럼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인지하고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또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말입니다. 태초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나를 아셔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또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안다라는 깊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관계와 사랑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 곁에는 열두 제자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한 구경꾼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필요가 절실한 고통을 받고 있는 병자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나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요한이 환생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보내신다던 그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레미야와 같은 큰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게 또는 예수님으로 인해 보여지는 것과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알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질문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자신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에 대해 이해하고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번더 자신들에게 질문하신 것을 보니까 뭔가 그 대답이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저 유명한 배우들, 유명한 축구 선수 이름이나 외모, 또는 그런 정보들 정도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또 아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고 계신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모두가 침묵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왕,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를 뜻합니다. 이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상적인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왕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그리스 고대어로 크리오라고 불립니다. 이 크리오에서 현대로 오면서 변화한 단어가 바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곧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겠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베드로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은 죄인이니 제발 떠나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따라 그날 잡은 수많은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눈앞에서 포도주를 물로 바꾸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그의 발치 아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베드로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고,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도 절대로 자신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또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지체 없이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마도 더운 여름에 마시는 시원한 냉수와 같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베드로, 시몬에게 예수님은 크게 놀라시며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시몬아, 너가 나를 아는구나. 시몬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의 그 대답은 책이나 교사들에게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너에게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 비밀을 알려주셨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감격하시면서 시몬을 축복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단순한 식별의 의미를 넘어서 그 인물의 성격과 특성, 삶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뜻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소명과 정체성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오늘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이 바꾸십니다. 그래서 얻게 된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굳건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것을 또 그런 엄청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한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경험과 재능,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하는 것으로는 절대 알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분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기쁨과 슬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또는 순탄함과 좌절 속에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을 발견하는 우리 북조선, 남조선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의 고백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0: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안요한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20일 주일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구름 많은 하늘로 시작하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2도, 부산이 20도, 목포와 여수, 광주, 포항이 19도, 서울이 18도, 강릉과 대구가 1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청진, 대전이 16도, 평양과 개성, 춘천이 15도, 강계와 함흥이 13도, 해산 8도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구, 광주가 29도, 여수와 목포, 제주가 28도, 신의주와 개성, 춘천, 대전, 부산이 27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포항이 26도, 강계와 함흥, 강릉이 24도, 해산이 23도, 청진이 21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종일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어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거룩한 주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양까지 함께 하셨고요. 오늘 오픈도어 선교회 말씀 이후에 함께 올려드린 찬송은 비바람이 칠 때와 박신화 콰이어였습니다. 우리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비바람이 칠 때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충만한 진리와 은혜의 하루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의 삐삐치니 윤재입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요.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동행하며 살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시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스라엘에는 여러 시대 가운데 사사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오늘날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지도체제는 없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마다 사사라고 하는 리더를 세우셔서 백성을 이끌게 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압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지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셨지요. 어느 날 에훗은 평소처럼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돌아오다가 갑자기 발길을 멈추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발길을 멈추고 다시 돌이킨 장소를 굳이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장소를 기록한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0: 보입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 문득 저희 자녀들이 다니던 중학교 앞을 지나게 된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녀들에 대한 아련한 추억에 잠기곤 하지요. 자녀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소형 드론을 날리던 때도 있었고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입학식에 들어가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하나 둘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굴려보내주셨던 은혜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은 어느새인가 이방 왕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돌뜨는 곳, 곧 우상을 만드는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훗은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돌아오다가 그 길갈에 이르렀던 모양입니다. 순간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었던 그 옛날을 그 장소에서 떠올렸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방 왕에게 공물을 바치며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에훗은 오던 길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모아방 에글론에게 다시 돌아가 그를 죽이게 되지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의 신앙의 시작점이었던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날, 말씀을 붙들고 이제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눈물 흘렸던 그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그 자리를 차지하는 다른 것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물과 성공과 권력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마음의 길갈에서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면서 변질되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돌이켜라. 다시 돌이켜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마음의 길갈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자리, 처음 믿음을 놓아버린 그 자리, 처음 흘렸던 눈물이 어느새 식어버린 그 자리를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에훗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돌이킴이 한 민족을 살리는 계기가 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작은 돌이킴이 한 민족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앙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돌이켜야 할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돌이키는 것,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 길갈을 새롭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선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편 119편 9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아멘.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나의 빈 마음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움받게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통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 모레 글피 앞으로 사흘 후면은 9월 23일이 바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 추분입니다.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해가 빨리 지고 늦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또 이어서 추석 연휴가 이어집니다. 햇곡식에 햇과일을 먹으며 나를 있게 하신 조상에게 감사하는 절기죠. 주위에 감사해야 할 분들에게도 감사하는 절기 바로 추석입니다. 다른 해에 비해 비록 경제가 나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안 좋아도 추석이란 절기가 주는 풍성함만은 여전해야겠지요. 미리 마음 써야 할 것들 기억하시고 서로 나누는 풍성한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가족들과 모일 때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전도할까도 미리미리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 순서 열어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 후 17째 주일이고요. 예전색은 여전히 녹색입니다. 내일 9월 21일 월요일은 마태복음의 저자이며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를 기념하는 성 마태의 기념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시편 112편 마태복음 5장을 보면서 의인이 받는 유익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21일 월요일에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사보나롤라가 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74년 전인 1452년 9월 21일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사보나롤라가 태어났습니다. 사보나롤라는 도미니쿠스 수도회 소속의 수도사였는데 타락한 종교생활과 교회 부패를 일찍부터 공격합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사보나롤라에게 추기경 직위를 주면서 회유하려고 했지만 사보나롤라는 타협하지 않고 교황청을 계속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두 동료와 함께 체포당했는데요. 체포당한 그는 무서운 고문과 함께 처형당하고 맙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사보나롤라가 1452년 9월 21일 출생했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에는 최치량 장로님이

출생한 기록이 있네요. 지금으로부터 172년 전인 1854년 9월 22일 장대원 교배의 최초 설립자이기도 한 최치량 장로님이 출생하셨습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순교당할 때 많은 구경꾼들이 토마스 목사님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난 어린이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최치량 소년은 숙부와 함께 토마스 목사님이 처형당하는 광경을 지켜보게 됐는데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가지고 온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장성한 최치량은 성공한 상인이 돼서 평양 대동문 안에 여관을 차렸는데 그런데 그 여관 벽에는 한문 성경이 벽지 대신 붙어 있었습니다. 그 집주인이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할 때 뿌린 성경을 갖고 있다가 종이의 질이 좋으니까 벽지로 사용했던 것이죠. 마페 선교사님은 평양에서 전도 사업을 하기 위해 최치량의 여관에 묵게 되는데 벽에 붙어 있는 성경 조각들을 본 마페 선교사님은 그 성경이 바로 토마스 목사님이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나눠준 그 성경인 것을 알게 되며 큰 감명을 받게 되고요. 최치량의 여관을 근거지로 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최치량도 예수를 믿고 마페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장대운 교회의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1910년에는 장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최치량 장로님은 오촐리 교회와 고음리 교회를 세웠고 성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 최치량 장로님이 지금으로부터 172년 전인 1854년 9월 22일에 출생했습니다. 같은 날 9월 22일 화요일에 제암리 교회가 봉헌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인 1970년 9월 22일은 제암리 교회가 봉헌된 날인데요. 3.1운동 직후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불타 없어졌던 교회지요. 이때 교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많은 사람 학살당했던 이야기 이미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건 이후 교회당이 없어지고 주민들은 흩어져 버려 교회는 거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 감리교 선교부의 지원으로 초과 6칸의 교회당이 마련되고 1938년에는 벽돌 교회당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교회 형편은 여전히 미약했었습니다. 그런데 1969년부터 일본의 오야마 목사님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이 일본인들의 죄를 사죄하기 위해 한국 제암교회 소타 사건 사죄 위원회를 만들고 모금 운동을 벌여서 제암리 교회를 새로 짓고 56년 전 1970년 9월 22일 봉헌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 교회를 지을 때 일본인의 돈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과 교인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새로 지어진 제암리 교회는 3.1운동을 기념해서 3자와 1자의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에 장로교단 합동 측이 시작된 기록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각 교단들은 9월이면 총회를 열죠. 9월에는 계속해서 장로교 여러 교단의 총회가 열리는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1960년 9월 25일 장로회 합동 측과 고려 측이 합동을 선언하고 서울 승동교회에서 합동 총회를 엽니다. 그러나 이 합동이 오래가지 못하고 3년 뒤 1963년 유감스럽게 고려 측 즉 고신이 나오면서 다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장로교단 합동 측은 1960년 9월 25일 이후 계속 발전하며 오늘에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에는 김세환 선생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네요.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을 민족대표 33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실무를 담당한 48인이 있었습니다. 그 48인 가운데 한 분인 김세환 선생님이 1945년 9월 26일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김세환 선생님은 수원 출생으로 수원에 3.1학교를 세웠고 3.1운동 당시에는 수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충청도의 만세 시위를 지휘하셨던 분이죠. 김세환 선생님은 독립청원서를 여러 곳에 발송하는 일을 맡아 수고하기도 했었는데 해방의 기쁨을 오래 누리지 못하고 1945년 9월 26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같은 날 9월 26일 토요일에 상동교회가 폐쇄되고 황도문화관으로 바뀌었던 그런 기록이 있네요. 서울 남대문시장 근처에 상동교회가 있습니다. 남대문시장 상권

이 형성된 곳이라 상동 교배 터에 높은 상가 건물을 세우고 교배는 맨 꼭대기층을 이용하고 있어 지금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옛날에 활발했던 상동 교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일제 때에는 민족운동의 중심지로 전덕기 목사님을 비롯해 이필주 목사님, 최성목 목사님 등 민족운동의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한 교배입니다. 상동 교배 출신 민족운동 지도자들을 상동파라고 부르는데 이런 일로 일본 한국으로부터 상동교배는 미움을 많이 받았죠. 결국 일본은 상동교배를 폐쇄하기로 하고 종로에 있는 중앙교회와 합병해 상동교배 교인들을 중앙교회로 다니도록 강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1944년 9월 26일에 상동교배당을 황도문화관으로 바꿔버립니다. 황도문화관은 천황 숭배를 위해 천황을 섬기는 도리를 가르치는 곳이었죠. 일본은 상동교배 안에 전국의 교육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일본 신도의 의식을 거행하게 하는 등 천황 숭배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선의 기독교인들을 괴롭힙니다. 지금으로부터 82년 전인 1944년에 있었던 가슴 아픈 일을 되새기면서 그래도 주일이면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정말 깊이 감사해야겠습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서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중산초등학교 6학년 문서윤 단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가을쯤으로 기억합니다. 교회에 계신 집사님께서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모집을 추천해 주셨고 흥미가 생기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 뭐가 가장 좋은가요?
1: 언니 동생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 찬양하고 합창단이라는 공동체 생활 안에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우리 서윤이는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나요?
1: 확실히 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중에 학교 생활만 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적었는데 합창단에서 찬양을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는 안 틀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잘 틀리지 않아요. 뭔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도 잘 안 떨려요.
0: 그러면 반대로 힘들 때도 있나요?
1: 저는 합창을 하면서 노래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나 안무가 이상적인 느낌으로 잘 되지 않을 때가 힘들었어요. 생각할 때는 90도로 되는데 실제로 보면 90도가 아닌 것처럼 거울이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뭐예요?
1: 처음 들어왔을 때 한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가장 열심히 오래 준비했기도 하고 해외에서 하는 첫 공연이라서 가장 기대되고 설렜던 것 같고 끝나자마자 바로 기립박수를 쳐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되게 화음이 잘 만들어졌어요. 소프라노, 메조, 알토가 되게 잘 나눠져서 좋았어요.
0: 우리 서윤이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게 하며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찬양하는 친구들과 추억도 쌓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0: 만약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1: 없었다면 허전했겠죠? 왜냐하면 찬양도 자주 안 하고 왜냐하면 합창단을 다니면 찬양이 계속 귀에서 맴돌아서

0: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다 찬양하고 다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허전했을 것 같아요. 없었다면?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복음이다. 왜냐하면 저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1: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봅시다.
0: 항상 합창단 데려다 주시고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도 잘 부탁해.
1: 신입 단원들을 향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0: 안녕, 얼른 와서 다 같이 찬양하자. 찬양으로 하느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1: 가장 맑고 순수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정과 배려, 사랑과 희생을 배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유예지의 독주회가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9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서아름, 첼리스트 정지은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서남호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5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도칠로에 위치한 울산 성광교회에서 주일예배 성가대 지휘자를 초빙합니다. 성악 및 지휘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3-6688번, 지역번호 052-273-6688, 울산 성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9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9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30일 수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0: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95장, 새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통합 찬송가 395장, 새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목동 방주교회 황준철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되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수많은 소리가 지나갈 때에도 마음속에 주신 생명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곱씹으며 찬송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 복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며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진리 안에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에게 나는 누구냐?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제자들도 예수님 앞이니까 좋은 말만 대변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한테 안 좋은 말 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 선동꾼, 이단이야 뭐 그런 자도 있었고요. 귀신 들렸어. 귀신 특별히 대장 바알세불 지폈어. 그런 자들도 있었고요. 뭐 우리를 그 미혹하는 자야, 선동하는 자야, 아, 저 세리 창기들 친구야 그러면서 아주 험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그 제거하고 좋은 말만 대변했는데도 예수님이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에게 밖에 누구에게 나가서 당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해? 그러면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것과 대동소이하지 대동소이할 겁니다. 아 그분이야 성인군자시죠. 그런 사람. 아 그분이 종교 창시하신 분 아닙니까? 아 그분이 도덕적인 교훈이야말로 지금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좋은 가르침을 베푸신 분이죠. 아 그분이야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돌보고 또 그렇게 하라고 몸소 보여주신 분 아닙니까? 요새도 어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한테는 별로 좋은 답변이 아니에요. 제대로 모른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이슬람교 쿠란에 보면은 이슬람 경전 쿠란에 보면은 예수님을 선지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마호메트하고 같이 그 힌두교도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산상수훈을 다 외운대요. 그리고 그 산상수훈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가고 그 정신으로 또 인도를 일깨우겠다고 했던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십니까? 이건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믿어서 여러분이 알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성령이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한테 성령 받았어? 그러면 네, 나 성령 받았습니다. 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할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네? 여러분 지금 고백했으니까. 여러분이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제 자녀들 있지만은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애들 믿음을 내가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혈육이 안 돼요. 데려올 수는 있어요, 교회.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만나야 믿음이 생기지 성령이 역사에 믿음이 생기지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을 만들어주겠습니까? 혈육이 아니에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부모가 안 믿었어도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실 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됐어요. 베드로라는 게 페트라, 반석이란 바위라는 말이에요. 원래 페트라, 저 요르단 가면 페트라 있는데 원래 바위라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냥 보통 바위가 아니고 건물을 짓는 기초, 반석이다 이게요. 여러분 왜 우리한테 이 질문을 합니까? 나를 알려면 예수님부터 알아야 돼요. 나를 모르는 이유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그 고백을 해야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가 왜 왔는지 모르고 자기의 사명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까? 그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요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하늘은 6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그래서 40번 우리가 말하는 천당을 표현하는데 단어를 천국이라고 36번을 얘기하고 4번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표현의 차이를 조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냥 천당이면 천당으로 다 쓰고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 나라로 다 쓰지.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마태복음 빼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천당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 나라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죠? 왜 천당이라고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통일해서 다 써버리지 천당이라고 천국이라고 얘기했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개념이 천국 개념이 있었습니다. 천국 개념이 뭐냐면 그냥 내세, 종말론적인 그 내세에 들어가는 천국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은 내세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현세적인 개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고 현재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거고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서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마태는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에 대한 개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같이 설명을 해나가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그 전에 저들 유대 사람들이 쓰던 용어하고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죽어 들어가는 천국보다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더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 그 뭐 말씀 저런 걸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천국을 잊어버렸어요. 매일 이 세상에서 이루는 천국만 하나님 나라만 얘기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지적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신학이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더 강조해야 되는 거냐면 죽어 들어가는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강조돼야 되겠다. 오늘 이 시대 상황 속에서 그 말 이해하십니까? 네. 어쨌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야 될 세상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는 천국에 그걸 천국이라고 부르든 하나님의 나라든 천당이라고 부르든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패스워드가 있어야 그 나라에 들어가듯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믿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자됩니까? 저는 성도라는 이름 듣는 게 너무나 두려워요. 세인트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는 목사는 할 수 있겠는데 성도가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고자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나면서 위로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보다 위로에 더 관심을 두는 친구는 더 강력한 유혹이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은 유혹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사이렌 얘기하면서 그랬죠. 사이렌이 부르는 노래가 뭐.

0: 그러니까 그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한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앞으로 할 것도 대단해. 알려줄게. 우리의 그 인정의 욕구, 지식의 욕구를 이렇게 자극하는 거예요. 그게 AI입니다. 그게 ChatGPT입니다. 그리고 그게 알고리즘입니다. 정말 원하는 걸 그대로 듣고 싶은 말을 해줘요. 그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전에는 막 하율이 복이 있다 그러더니 이제는 사탄아 불러거라. 성령을 대변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탄의 대변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고 고백하는 것은 아무리 입으로 고백을 해도 진짜 진정성 있는 고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체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진짜 고백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고백들이 나와요.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마르다가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체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집행하던 자 로마 백부장이 그의 죽음을 보고 그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도마 의심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여. 이것은 지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체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주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중앙 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94장, 새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통합찬송가 94장, 새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로 잘 자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이 아침은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으로 방송을 엽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꼭 붙드시고 도와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찬양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곡은 최정원의 주님이여 이 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불안하고 걱정만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손을 꼭 잡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아멘. 이번에는 CTS의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더 라이트 워십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은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이번에는 송경민의 충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충만해야 행복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갖고 싶어 했던 물건을 가진다 해도 그 기쁨이 몇달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세상 것에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니 든든하고 충만합니다.

지금까지 찬양 노트 전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10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R 극동 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아산 더 아름다운 교회 박종진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세대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을의 문턱에서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의 바공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부쩍 선선해졌지요. 계절이 바뀌면 우리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괜히 창가에 앉아있고 싶고요. 천천히 걷고 싶고 그리고 책 한 권 펼쳐들고 싶어지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을을 흔히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부르죠. 생각해보면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과 아주 닮았다고 생각됩니다.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되고요. 한 문장 한 문장, 한음 한음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니까요. 오늘은 음악과 함께 책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책장을 넘기듯 음악을 한 곡씩 만나고요. 음악을 들으며 마음속에 오래 간직해 두었던 문장들도 한번 꺼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이 계절에 잠시 일상의 속도를 늦추고요. 좋은 책 한 권 그리고 좋은 음악 한 곡과 함께 마음의 산책을 떠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래식 산책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클래식 산책 첫 곡으로 소프라노 최정문의 찬양으로 은혜 아니면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작품입니다.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2번 D마이너 바흐 작품 번호 1004번인데요. 파르티타라는 말은요, 애초에 변주곡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는데요. 바흐 시대에는 모음곡이라는 의미로 확장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흐의 파르티타는 춤곡, 모음곡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속도 감각으로 보자면요, 매우 느린 춤이지만요, 옛날 춤의 템포는 지금보다 느려도 한참 느렸다고 생각됩니다. 이 곡의 작곡 연대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보다는

조금 앞선 시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2번 D마이너 바흐 작품 번호 1004번 중에서 오늘은 제1번 알라망도와 2번 쿠랑트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헬릭 쉐링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2번 D마이너. 바흐 작품 번호 1004번 중에서 1번 알라망도와 2번 쿠랑트를 헬릭 슈에닝의 바이올린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차이콥스키의 작품입니다. 예프게니 오네긴이라는 오페라인데요. 도시의 사교 생활의 권태를 느낀 예프게니 오네긴은 친구에게 결투를 걸어서 그를 죽이고 맙니다. 순진한 시골 처녀인 타티아나가 오네긴을 사랑하지만요. 그가 타티아나에 대한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후였습니다.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 중에서 사랑과 아름다움이 기드네 그리고 폴로네이즈 두 곡을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베이스 파타 부르크라제가 노래하고요. 제임스 레바인이 주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와 베이스 파타 보르크라제의 노래로 예프게니 오네긴의 폴로네이즈와 사랑과 아름다움이 깃든 해를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작품입니다. 사라사테는 근대 스페인의 명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로서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의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는데요. 그는 파가니니처럼 비루투오적인 극치를 보이기도 했고요. 마술적이라고 할 정도의 기교와 현란한 음색으로 당대 사람들을 매료시켰다고 합니다. 그의 많은 바이올린 작품들 중에서 집시의 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도 친근한 이 작품은요, 모두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애조를 띤 1부, 야금기를 띤 감미롭고 애절한 선율의 2부, 그리고 정렬적인 기교와 약동감을 보여주는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르투이르 그리미오의 바이올린과 이스반 하주의 피아노 연주로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 바이젠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르투이르 그리미오의 바이올린과 이스트반 하츠의 피아노 연주로 사라 사테의 지고이네르바이젠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바궁의 클래식 산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작품번호 27번의 2번 월광 중에서 제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를 라드 루피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곡은 아주 유명한 합창곡인데요.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중에서 제3막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유대인들이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노역을 하면서 부르는 합창곡인데요. 옛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내용입니다. 리카르도 모티가 지휘하는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엠브로시안 오페라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고요. 바로

가을이 되면 독서라는 말이 자주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도요, 읽을 때마다 참 다르게 다가온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말씀도 어느 날에는 위로가 되고요, 어느 날에는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기도 하지요. 어쩌면 음악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음악도요, 지금은 그냥 한 곡의 음악으로 지나가지만요, 어느 가을날 다시 들었을 때 오늘의 기억과 마음을 다시 불러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책과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은요, 무언가를 많이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잠시 멈춰서서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클래식 산책이 여러분의 가을에 그런 한 페이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남는 음악 한 곡, 그리고 다시 펼쳐보고 싶은 책한 권과 함께 따뜻한 가을 되시길 소망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웅이었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좋은 음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

드리는 날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행복한 주일을 보내고 있나요? 주일인데도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오늘 방송 시간을 기억하여 라디오 앞에, 컴퓨터 앞에, 스마트폰 어플을 켜놓고 앉아서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는 주어린이 친구들을 축복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으로 도착한 2094번님의 사연을 읽어줄게요. 10살 아들과 차 타고 갈 때 종종 함께 듣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을 틀려고 하면 아들이 엄마, 우리 어린이 방송 들어야지 이렇게 말하네요. 덕분에 저도 아이와 찬양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생겨서 참 감사해요. 와, 2094번님의 10살 아드님은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의 애청자이시군요. 방송 시간을 기억하고 엄마에게 말씀드려서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엄마와 함께 청취해줘서 참 고마워요. 차 안에서 엄마와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함께 들은 말씀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니 참 따뜻하고 행복한 모자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방송 시간을 기억하고 부모님과 함께 방송을 통해 찬양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이 있어서 방송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2094번님, 아드님과 함께 방송을 듣고 이렇게 특별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도 2094번님의 가족처럼 부모님과 함께 찬양하고 들은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지요?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부모님과 두 번째 찬양, 어린이 CCM 찬양에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함께 들으며 알고 있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찬양해 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인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었어요.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두려움은 물리치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잘 보냈나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의 모습 정말 멋져요. 우리 열심히 암송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0: 아멘. 친구들,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를 잘 들어보세요.
1: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2: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0: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달리기 경주를 해본 적이 있나요? 달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달리나요? 맞아요. 결승선을 보고 달리지요. 그런데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얼마나 달려왔을까? 친구보다 내가 빠를까?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며 뒤를 돌아보면 달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의 삶이 달리기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말씀에 나오는 표대는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라는 뜻이에요. 달리기 선수가 바라보고 달리는 결승선과 같지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의 목표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야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의 목표, 표대여야 해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목표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어떤 상일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0: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참 잘했다, 정말 멋지단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며 반갑게 맞아주실 거예요. 친구들, 우리의 목표는 다른 친구보다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와 하는 경쟁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부지런히, 멋지게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극동방송 우리는 주여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앱 사연창에 악보라고 남겨주세요.
1: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0: 아멘. 친구들,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1: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0: 우주여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여 미션 스토리 시간에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지난 시간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선한 영에 대해 말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3년 동안이나 했던 올리오파의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선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선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지요. 과연 올리오파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까요? 우리 함께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2: 올리오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당신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올리오파, 바로 그 예수님을 믿겠나요?
0: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올리오파는 이렇게 말했어요.
2: 오, 선한 영이시여, 내게 들어와 살아주세요.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악한 영이 주는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0: 올리오파는 가끔 선한 영에게 말해보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올리오파가 기도를 마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올리오파의 마음에 큰 평안이 생겼어요. 올리오파는 이제 악령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선한 영이신 예수님이 올리오파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선교사님은 올리오파에게 책 한 권을 주며 말씀하셨어요.
2: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올리오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가르쳐 주실 거예요.
3: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0: 올리오파는 기쁜 마음으로 선교사님이 주신 성경책을 받았어요. 올리오파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려면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올리오파는 선교사님이 주신 성경책을 소중히 다루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미국에서 한파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올리오파 또래의 아이들과 함께 그 마을에 찾아왔어요. 한파슨 선교사님은 올리오파의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주셨어요. 또한 다른 마을에 가서도 성경을 가르칠 거라고 하셨어요. 한파슨 선교사님은 올리오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4: 올리오파,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겠나요?
3: 네, 선교사님.
0: 올리오파는 선교사님께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도와 다른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올리오파는 이웃에 사는 조고라는 사람에게 말했어요.
2: 그 사람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도박을 즐겨하던 사람이었어요.
5: 조고, 당신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예수님께 용서해달라고 부탁해야 해요.
2: 그러자 조고가 대답했어요.
6: 뭐야, 난 내가 지금 하는 걸 좋아해. 그러니 날 내버려둬.
0: 올리오파는 어쩔 수 없이 조고를 떠나왔지만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5: 하나님, 조고도 악한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0: 그날 밤 한밤중이었어요. 조고의 오두막에서 끔찍한 비명이 들렸어요. 친구들, 무슨 일일까요?
7: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올리오파는 조고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어요.
0: 그때 조고는 두려워하며 부르짖었어요.
8: 올리오파, 사탄이 나를 붙잡는 꿈을 꿨어.
0: 올리오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었어요. 바로 다음 주일이었어요.
9: 친구들, 한 번도 교회에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0: 여러분, 과연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올리오파는 계속해서 선교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와 미스한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아바 프레이즈의 오병이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암송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아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극동방송 우리는 지아린이 홈페이지 사연 참여란에 글을 남기거나 앱 사연창에 사연을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우정초 5학년 김봄입니다. 저는 지금 5학년이고 2학년 가을에 입단했어요. 저는 그 교회 권사님이 엄마 선교 여행 같이 하시는 분이 저 합창단 추천을 주셔가지고 해보게 됐어요.
0: 그렇군요. 활동하는 건 어때요?
1: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는 합창단 연습 시간이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맡은 역할 연습하면 조금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서.
0: 그럼 그런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있어요?
1: 친구들이랑 언니, 오빠들과 같이 연습하고 웃으면 좀 극복이 되는 것 같고 자모님들이 준비하시는 간식을 먹으면 좀 힘이 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역할을 뽑히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실 몸이 힘든 생각이 안 나긴 해요.
0: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예요?
1: 초코우유?
0: 어떤 역할을 가장 좋아하고 지금 맡은 역할은 뭐예요?
1: 저는 속옷춤이랑 치어리딩이랑 육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중에서 치어리딩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여서 좋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요?
1: 2024년에 처음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나라사랑 축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첫 해 보는 거여서.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케네디 센터 무대가 너무 크게 느껴졌었고 무대에 섰을 때 가슴이 완전 쿵쾅거리고 많이 떨렸는데 케네디 센터에서 딱 공연이 끝나고 앵콜곡이 딱 나왔을 때 그때가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0: 합창단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1: 합창단에 와서 찬양하면 제 기분도 좋아지긴 하는데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러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곳이라는 합창단을 의미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보석이며 선물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는 합창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해보니까 너무 선물 같은 좋은 거였기 때문이다.
0: 그렇다면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엄마, 아빠, 제가 어린이 합창단에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데려다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추억도 많이 만들고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0: 신입 단원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1: 여러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연습하며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 있겠지만 선생님과 언니, 오빠, 친구들이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 줄 거예요. 우리 합창단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곧 만나요.
0: 수줍은 아이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재미를 알려줄 수 있는 곳, 바로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울산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가끔은 아주 가끔은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순조롭게 풀릴 때도 있죠. 성과가 나기 시작하고 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갈 때 처음에는 이렇죠.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다가도 익숙해지면 우리 어떻습니까? 슬그머니 내가 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주님을 찾지 않아도 내 지혜와 경험만으로 이 성공을 쭉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요. 주님이 빠진 자리에 우리의 성취만 가득 차 있다면 겉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화려한 가나안 땅일지라도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은혜 온기가 사라지고 삭막한 사막처럼 변해버릴 겁니다. 모세가 생각나는데요.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신 풍요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정작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광야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두 손 쥐고 매달렸던 모세의 기도 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찬양의 이유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To Be Glory 영어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과 안정감에 취해 하나님을 찾기보다 주변의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기웃거렸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사라지고 자기 욕심을 챙기느라 바빴던 거죠. 그러니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버렸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은 결국 안식처가 아니라 서로를 삼키는 치열한 경쟁의 사막과 다름없었습니다. 옹기장이가 찬양합니다. 아카펠라로 함께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경배와 찬양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For this purpose. 세 곡의 찬양.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로 누구를 아뢰실지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 기쁜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줄을 어찌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오늘도 우리 삶의 한복판에 친히 아주 가까이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올린 연주곡으로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